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0: 띠로 싹을 틔어서 떡잎이 나오고 이렇게 조금 큰 다음에 방아다리 나오기 직전에 갖다가 심는 건데 저희들은 하우스이기 때문에 4월 15일 날 심었어요. 방아다리는 처음에 고추가 이렇게 올라오면 방아다리 이렇게 두 개의 방아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요. 나면은 여기에 맨 먼저 꽃이 피어서 여기에 고추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아다리 날때 여기까지 이제 처음에 시작이 돼서 그때 고추는 다 방아다리 고추는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방아다리 고추는 이렇게 못생겼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길쭉길쭉 잘 생기는 거예요. 애고추는 이제 이게 얘가 다 늙었을 때 위에 작은 고추 해가지고 그거는 볶아 먹기도 하지만 가을에 고추는 고추 부각 같은 거 만들어서 또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어요. 밀가루에 묻혀서.
1: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고추지 만두를 하려고 해요. 고추를 이용한 이 충청도 그 토속 음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추지 만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고추가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장으로 해서 먹으려고 하는 염장법을 갖다 사용을 해서 고추지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금물을 부실 때는 이 물을 한번 끓여서 소금물을 끓여서 완전히 식히고 식힌 다음에 버주시는 거예요. 얘가 떠오르니까 떠오르지 못하게 이제 누름을 하는데 지금은 현대는 이 비닐봉지가 너무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누름을 돌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위생팩에다가 물을 담아서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올려놔주면 얘가 골고루 눌러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했는데 요즘 현대에는 기구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 페트병을 이용한 그 고추 절임하는 방법이 너무 요즘 유용해요.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고추를 누름통에 넣듯이 가득 넣고 소금물을 똑같이 부어서 뚜껑을 덮어서 그냥 실온에 놔두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은 요 방법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첫째는 제일 메인으로 고추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겨울에 김장 해놨던 그 김치. 김치가 들어가고 비지가 들어가고 부수적으로 파마늘은 기본적으로 우리 음식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고추가 많이 먹으면 속이 약간 쓰린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들기름을 듬뿍 넣으셔서 만드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먹거리가 굉장히 귀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두부를 만들고 나면 비지를 다 어떻게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만들고 난그 비지

계소금물을 이제 고추를 곱게 다져서 넣는다고 해요. 요즘 말로 다져서 넣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추를 진 이겨서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씨까지 다 넣는 거예요.

만두는 반달처럼 접어서 동그랗게 피를 만든 다음에 속을 넣으면 반 접으면 반달처럼 되겠죠? 반달처럼 되면 그 주변에 이제 반달처럼 된 것을 이상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접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여기 양쪽 귀를 맨 나중에 접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두 속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빼기 위함이에요. 만두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쪘을 때 만두가 터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두를 만들 때

양쪽 귀를 맨 나중에 닫아요. 물이 팔팔 끓어서 김이 한빡 올랐을 때 그때 요 만두를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이 끓기 전에 올려놓으면 만두 피가 밀가루잖아요. 밀가루가 이 안에서 미지근한 데서부터 이게 김이 올라오니까 밀가루가 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양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끓었을 때 그때 올리는 게 만두 모양도 지키면서 맛도 보장이 되는 거죠. 이 뚜껑을 덮을 때 그냥 이렇게 덮으면 여기 수증기가 서려져서 만두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면 보자기로 이렇게 싸겠습니다.

센 불로 끝까지 20분 동안 쪄주면 되겠습니다. 불을 끄고 여기에 찬물을 살짝 끼얹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으면 이 반죽이 딱 응축되면서 쫀득한 맛, 그리고 꺼내기도 쉽고 일거양득을 얻는 거죠. 저는 들기름이라고 생각해요. 들기름을 넣으면서 이 재료도 자기만의 색깔은 다 내지 않지만 들기름과 이 짓고추가 그 독특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만두하고 다른 것이 짓고추와 들기름.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동치미와 이 만두를 같이 먹으면 한끼 식사도 되지만 간식으로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만두를 만들 때마다 친정 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어머니가 음식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그 음식을 제가 다못 받은 게 지금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음식을 할 때마다 친정 엄마 생각이 너무 사무치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만두를 빚을 때마다 친정 엄마 얘기를 하죠. 이게 음식이라기보다는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잊지 않기 위해서 더 만들어 먹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음식이 약이다. 이 얘기를 듣고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거기서 키워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병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저도 이게 음식이 정말 상당히 중요하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 음식에 정말 깊이 이제 빠지게 됐죠. 그렇게 빠지면서 보다 보니까 그냥 어떤 음식이 맛있다가 아니라 정말 본연의 재료 맛을 어느 것이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점을 두고 저도 이렇게 음식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여기 이 충북이 고추 주산지예요. 그러면서 이 고추가 아마 식탁에 고추가 없는 날이 없을 거예요. 소금에 염장을 한 것을 고추지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간장에도 담그죠. 또이 소금에 삭힌 고추를 된장 속에도 넣었어요. 동치미 담을 때그 고추지가 꼭 들어가죠. 지 담은 것을 건져서 잘라서 양념해서 무쳐서도 밥상에 올리거든요. 농한기가 되면 을의 어머니가 그 고추 삭혀놓은 게 노랗게 익을 때쯤 되면 만두를 해주셨어요. 만두를 해주시고 또 명절 때는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해서 이웃하고 나눔도 하고 또 오는 동기관들하고도 나눔하고 고추지 만두를 했을 때 고추 항아리가 쑥 내려가는 거야. 그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이고 고추지 누가 포간 것처럼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자주 만들어서 먹는 편이에요. 지금도 이제 만두 만드는 날은 이제 동생들이 다 모이지요. 고추를 다지면 아 언니 이거 고추지 만두 할 거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거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고추지 만두의 그 맛은 정말 우리 토속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 끝내 남아서 정말 후대에도 아, 옛날 선조들이 이런 음식을 해 먹었구나 하고 본인들도 해 먹을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뜨거 많이 넣어놓은 줄 세우고 하는 거라, 이게. 요알 있잖아요, 요 알. 요게 포화라, 요게. 요게 새뱅이라. 요게 줄무늬가 틀리죠. 요 덩어리에 줄이 있잖아. 새우에 대한 이거 접하다 보니까 이제 뭐 찌개도 해 먹고 뭐자뭐 볶아 먹는 거 그거 알아서 이제 맛있으니까 이제 볶아 먹는 거지.

0: 새맹이는 주로 우리나라 담수의 하천이나 호수 이런 데 어디나 원래 살고 있었고요. 전국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논에도 새우가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수확하다가도 새우를 잡아서 밥으로 해먹고 이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비료도 많이 쓰고 살충제도 쓰고 이러면서 농두렁에 있는 새우들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논두렁에서 잡는 새우라고 해서 뭐 두렁새우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새뱅이 자체가 크기가 작다 보니까 주로 살고 있는 것이 좀 수풀이 우거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새우가 하는 역할이 생태계의 분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서 있는 썩은 식물이라든지 썩은 유기물, 사체 같은 거를 다 먹어서 분해하게 되고요. 미세 조류라든지 수초 이런 이두 가지 식물 계열의 생물을 밸런스를 맞춰줘서 수생태계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수서곤충이나 뭐 새, 많은 뭐 물고기 이런 많은 포식자의 아주 좋은 먹이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태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여기는 새벽이찌개라 크기도 하고, 뭐, 지역마다 틀리더라고. 새우찌개라 크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 민물새우에 옛날에는 많이 났어요. 예, 대칭댐에도 나오고, 뭐, 저수지 같은 데서 나왔었어. 근데 요즘은 사람들 그런 걸안 잡아먹대. 그때는 뭐도 나가서 놀이삼아 나가갖고 잡아오고 끓이달라고 하고 이랬었더만 요새는 그런 사람들 없더라고. 나뭇가지를 이어갖고, 당근하면 딸려온다더라고. 그리고 통발에다가 뭐 된장 좀 넣어갖고 그러면 또 끌려오고 그런다더라고. 흔할 때 지금은 오염이 돼갖고 별로 이렇게 흔하질 않아지. 경남 함안. 함안에서 와요. 우체국 택배로 오면 살아있어요. 싹 씻어갖고 이제 내가 썰맛이 딱딱 냉동을 해야지. 금방 죽어, 이거. 성질이 급해서. 소굴에다가 달아야 돼. 이렇게 조리를 갖고 딱 건지지. 그래도 깨끗해야 뭐. 해가 안 나오니까.

무를 일단 난 삐지잖아, 옛날식으로. 옛날 엄마식. 그러면 왜 찌개 맛있잖아. 깍두기 멸치 썰면 맛이 없어, 무가. 다시마 넣고, 무 넣고, 파야. 파 넣고. 그렇게 파 끓이면 자, 불을 많이 줄이놓지요. 소금이 제일 깔끔하죠. 물 붓고, 물부터 끓이면서 무 넣고, 파 넣고, 자, 이 야채를 넣고, 이거부터 좀 물렁하게 끓여야지. 있게. 그 다음 새우 넣고, 수제비 떠 넣고, 수제비 몇개 들어가야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잖아. 야채 넣고, 맨 마지막에 많이 올라가지. 마늘하고 이거는. 끓여갖고, 그냥 은근히 졸여가면서 먹어야 맛있지. 예, 같아. 가을에는. 그걸 깻잎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또, 뭐에 쑥갓. 쑥갓 쌀때 쑥갓 쓰고, 그때 볕에 봐서 대체를 하는 거지. 무조건 꼭 그거 여라 하는 게 규정이 없잖아요. 시원하면 맛있더라고. 깔끔해, 시원해, 국물이. 시원하더라고.

조금 넓게. 모으가 좀 딱딱하고, 이건 좀 연하니까. 또 이러면 얄팍해서 또 빨리 간도 되고, 이게 더 맛있어. 떠먹기가 더 맛있더라고. 우리 엄마가 옛날에 처음부터 삐지니까 엄마 하던 식으로 보고 배우고 하는 거지, 뭐.

너무 술이 많이 먹으면 또 뻑뻑해서 국물이 안 깔끔해요. 적당히 해야지. 이제. 예, 줄여야지. 그러니까 수제 면 익으면 돼. 무가 좀더 익으면 더 맛있지. 아직 덜 익었으니까.

0: 심장이 쓰는 거야.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
1: 경남, 창녕남지. 신랑은 지네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현장에 있어갖고 잠깐 왔다 가자 했는데 못 가고 그냥 머물게 됐지.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시작했는데 그냥 주위에서 그냥 이거 하자. 옆에 이제 가깝게 지내는 내 친구 비슷하게 하자. 할 줄도 모르는데 저것들 좀 도와주고 이래갖고 그냥 먹고 살라고 한 거지 뭐. 48년 됐네. 나는 여워갖고. 처음 먹어봤어요. 있는데 그거는 국물에 짜작짜작 물을 많이 넣고 물을 빨갛게 물컹물컹하게 해서 물렁하게 짜작짜작하게 해서 먹었어요. 일찍이라 안 먹어봤어요. 시골 사람들이 뭘 잡아오잖아. 뭐 또랑이에서 잡아와서 해줘라. 미꾸라지도 와서 해달라. 뭐 그러면 그냥 솜씨는 없어. 제가 해달라는 데를 다 해줘봤지 뭐. 놀러 갔다 오다가 또랑이 잡아오면 이것저것 다 해달라 그래. 해달라는 대로 그냥 끓여주다 보니까 걸러서 걸러서 요거 뭐 걸러진 거지. 손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했어. 시킨 대로 해서 내가 육거리장이죠. 처음 그 거래 했어요. 했는데 우연찮게 가다가 그 사람이 이어 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같은 고향이니까 직거래를 하게 된 거지. 충청도 사람들은 생선이 바다가 없으니까 이걸 찌개라고 생각하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고기라고. 외지요. 동네 사람보다. 신탄, 청주, 다 이런 손님이에요. 옛날 사람들 많이 먹지. 옛날에 무봤던 사람들 많이 먹지. 젊은이도 안 무반 사람 찾고 볼 이제 칼국수 수제비를 많이 먹지. 자기 입에 맞으니까 먹는 거지. 맛있으니까. 다, 그 사람들은 돼지 육식보다도 이걸 좋아하니까 먹는 게 집집마다 다 있지. 나두 발로 걸어다니면 할게요. 내가 그간 허락할 때까지는 할게요. 일은 하고 싶어요. 일은 모르면 모른 대로 살아. 알면 내가 힘들어. 무조건 일은 배우지 말아야 돼.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0: 자, 그럼 다음 순서는요. 판소리 인간 문화재시고 대한민국 국악계 큰 별이신 신영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에는 정준호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때요, 이도령과 춘향이 사랑가로 논의한 뒤 사랑 사랑

되고 나도 죽은 글자가 되대. 하늘 천 하늘 곳 너린 변양 지하비부 사나이 남 기특기 알자. 자 글자가 되어 개인여별에 똑같이 붙여서 서서 저울을 혼자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호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띠로 싹을 틔어서 떡잎이 나오고 이렇게 조금 큰 다음에 방아다리 나오기 직전에 갖다가 심는 건데 저희들은 하우스이기 때문에 4월 15일 날 심었어요. 방아다리는 처음에 고추가 이렇게 올라오면 방아다리 이렇게 두 개의 방아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요. 나면은 여기에 맨 먼저 꽃이 피어서 여기에 고추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아다리 날때 여기까지 이제 처음에 시작이 돼서 그때 고추는 다 방아다리 고추는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방아다리 고추는 이렇게 못생겼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길쭉길쭉 잘 생기는 거예요. 애고추는 이제 이게 얘가 다 늙었을 때 위에 작은 고추 해가지고 그거는 볶아 먹기도 하지만 가을에 고추는 고추 부각 같은 거 만들어서 또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어요. 밀가루에 묻혀서.
1: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고추지 만두를 하려고 해요. 고추를 이용한 이 충청도 그 토속 음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추지 만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고추가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장으로 해서 먹으려고 하는 염장법을 갖다 사용을 해서 고추지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금물을 부실 때는 이 물을 한번 끓여서 소금물을 끓여서 완전히 식히고 식힌 다음에 버주시는 거예요. 얘가 떠오르니까 떠오르지 못하게 이제 누름을 하는데 지금은 현대는 이 비닐봉지가 너무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누름을 돌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위생팩에다가 물을 담아서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올려놔주면 얘가 골고루 눌러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했는데 요즘 현대에는 기구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 페트병을 이용한 그 고추 절임하는 방법이 너무 요즘 유용해요.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고추를 누름통에 넣듯이 가득 넣고 소금물을 똑같이 부어서 뚜껑을 덮어서 그냥 실온에 놔두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은 요 방법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첫째는 제일 메인으로 고추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겨울에 김장 해놨던 그 김치. 김치가 들어가고 비지가 들어가고 부수적으로 파마늘은 기본적으로 우리 음식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고추가 많이 먹으면 속이 약간 쓰린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들기름을 듬뿍 넣으셔서 만드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먹거리가 굉장히 귀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두부를 만들고 나면 비지를 다 어떻게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만들고 난그 비지 부산물을 만두에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비지를 사용하는 집은 잘못 봤고요. 저도 지금은 두부를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돼지고기를 안 썼어요. 근데 이제 명절이나 집안에 큰일 있을 때는 동네에서 돼지를 잡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을 넣었던 것을 이제 지금 현 시대에는 이제 돼지고기를 넣어서 만들게 된 거죠. 밀가루를 넣을 때 소금물을 풀어서 간을 해주고 밀가루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참기름을 약간 넣고 반죽을 하고 있어요. 불에다 밀가루를 넣고 그 다음에는 물에 소금을 넣어주겠습니다. 소금을 넣어서 이 소금을 완전히 녹여주세요. 이렇게 소금물을 부은 다음에 여기에 참기름을 이제 고추를 곱게 다져서 넣는다고 해요. 요즘 말로 다져서 넣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추를 진 이겨서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씨까지 다 넣는 거예요.

만두는 반달처럼 접어서 동그랗게 피를 만든 다음에 속을 넣으면 반 접으면 반달처럼 되겠죠? 반달처럼 되면 그 주변에 이제 반달처럼 된 것을 이상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접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여기 양쪽 귀를 맨 나중에 접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두 속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빼기 위함이에요. 만두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쪘을 때 만두가 터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두를 만들 때 양쪽 귀를 맨 나중에 닫아요. 물이 팔팔 끓어서 김이 한빡 올랐을 때 그때 요 만두를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이 끓기 전에 올려놓으면 만두 피가 밀가루잖아요. 밀가루가 이 안에서 미지근한 데서부터 이게 김이 올라오니까 밀가루가 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양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끓었을 때 그때 올리는 게 만두 모양도 지키면서 맛도 보장이 되는 거죠. 이 뚜껑을 덮을 때 그냥 이렇게 덮으면 여기 수증기가 서려져서 만두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면포자기로 이렇게 싸겠습니다.

센불로 끝까지 20분 동안 쪄주면 되겠습니다. 불을 끄고 여기에 찬물을 살짝 끼얹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으면 이 반죽이 딱 응축되면서 쫀득한 맛, 그리고 꺼내기도 쉽고 일거양득을 얻는 거죠. 저는 들기름이라고 생각해요. 들기름을 넣으면서 이 재료도 자기만의 색깔은 다 내지 않지만 들기름과 이 짓고추가 그 독특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만두하고 다른 것이 짓고추와 들기름.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동치미와 이 만두를 같이 먹으면 한끼 식사도 되지만 간식으로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만두를 만들 때마다 친정 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어머니가 음식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그 음식을 제가 다못 받은 게 지금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음식을 할 때마다 친정 엄마 생각이 너무 사무치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만두를 빚을 때마다 친정 엄마 얘기를 하죠. 이게 음식이라기보다는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잊지 않기 위해서 더 만들어 먹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음식이 약이다. 이 얘기를 듣고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거기서 키워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병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저도 이게 음식이 정말 상당히 중요하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 음식에 정말 깊이 이제 빠지게 됐죠. 그렇게 빠지면서 보다 보니까 그냥 어떤 음식이 맛있다가 아니라 정말 본연의 재료 맛을 어느 것이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점을 두고 저도 이렇게 음식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여기 이 충북이 고추 주산지예요. 그러면서 이 고추가 아마 식탁에 고추가 없는 날이 없을 거예요. 소금에 염장을 한 것을 고추지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간장에도 담그죠. 또이 소금에 삭힌 고추를 된장 속에도 넣었어요. 동치미 담을 때그 고추지가 꼭 들어가죠. 지 담은 것을 건져서 잘라서 양념해서 무쳐서도 밥상에 올리거든요. 농한기가 되면 을의 어머니가 그 고추 삭혀놓은 게 노랗게 익을 때쯤 되면 만두를 해주셨어요. 만두를 해주시고 또 명절 때는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해서 이웃하고 나눔도 하고 또 오는 동기관들하고도 나눔하고 고추지 만두를 했을 때 고추 항아리가 쑥 내려가는 거야. 그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이고 고추지 누가 포간 것처럼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자주 만들어서 먹는 편이에요. 지금도 이제 만두 만드는 날은 이제 동생들이 다 모이지요. 고추를 다지면 아 언니 이거 고추지 만두 할 거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거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고추지 만두의 그 맛은 정말 우리 토속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 끝내 남아서 정말 후대에도 아 옛날 선조들이 이런 음식을 해 먹었구나 하고 본인들도 해 먹을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뜨거 많이 넣으면 줄 세우고 하는 거라, 이게. 요알 있잖아요, 알. 요게 토하라, 요게. 요게 새벽이라. 요게 줄무늬가 틀리죠. 요 덩어리에 줄이 있잖아. 새우에 대한 이거 접하다 보니까 이제 뭐 찌개도 해 먹고 뭐자뭐 볶아 먹는 거 그거 알아서 이제 맛있으니까 이제 볶아 먹는 거지.

0: 새맹이는 주로 우리나라 담수의 하천이나 호수 이런 데 어디나 원래 살고 있었고요. 전국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논에도 새우가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수확하다가도 새우를 잡아서 밥으로 해먹고 이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비료도 많이 쓰고 살충제도 쓰고 이러면서 농두렁에 있는 새우들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논두렁에서 잡는 새우라고 해서 뭐 두렁새우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새뱅이 자체가 크기가 작다 보니까 주로 살고 있는 것이 좀 수풀이 우거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새우가 하는 역할이 생태계의 분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있는 썩은 식물이라든지 썩은 유기물, 사체 같은 거를 다 먹어서 분해하게 되고요. 미세 조류라든지 수초 이런 이두 가지 식물 계열의 생물을 밸런스를 맞춰줘서 수생태계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수서곤충이나 뭐 새, 많은 뭐 물고기 이런 많은 포식자의 아주 좋은 먹이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태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여기는 새벽이찌개라 크기도 하고, 뭐, 지역마다 틀리더라고. 새우찌개라 크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 민물새우에 옛날에는 많이 났어요. 예, 대칭댐에도 나오고, 뭐, 저수지 같은 데서 나왔었어. 근데 요즘은 사람들 그런 걸안 잡아먹대. 그때는 뭐도 나가서 놀이삼아 나가갖고 잡아오고 끓이달라고 하고 이래서 하더만 요새는 그런 사람들 없더라고. 나뭇가지를 여갖고, 당근하면 딸려온다더라고. 그리고 통발에다가 뭐 된장 좀 넣어갖고 그러면 또 끌려오고 그런다더라고. 흔할 때 지금은 오염이 돼갖고 별로 이렇게 흔하질 않아지. 경남 함안. 함안에서 와요. 우체국 택배로 오면 살아있어요. 싹 씻어갖고 이제 내가 썰맞이 딱딱 냉동을 해야지. 금방 죽어, 이거. 성질이 급해서. 소굴에다가 달아야 돼. 이렇게 조리를 갖고 딱 건지지. 그래도 깨끗해야 뭐. 해가 안 나오니까.

무를 일단 난 삐지잖아, 옛날 식으로. 옛날 엄마식. 그러면 왜 찌개 맛있잖아. 깍두기 멸치 썰면 맛이 없어, 무가. 다시마 넣고, 무 넣고, 파야. 파 넣고. 그렇게 파 끓이면 자, 불을 많이 줄이 놓지요. 소금이 제일 깔끔하죠. 물 붓고, 물부터 끓이면서 무 넣고, 파 넣고, 자, 이 야채를 넣고, 이것부터 좀 물렁하게 끓여야지. 있게. 그 다음 새우 넣고, 수제비 떠 넣고, 수제비 몇개 들어가야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잖아. 야채 넣고, 맨 마지막에 많이 올라가지. 마늘하고 익은 거. 끓여갖고, 그냥 은근히 졸여가면서 먹어야 맛있지. 예, 같아. 가을에는. 그걸 깻잎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또, 뭐야, 쑥갓. 쑥갓 쌀때 쑥갓 쓰고, 그때 볕에 봐서 대체를 하는 거지. 무조건 꼭 그거 여라 하는 게 규정이 없잖아요. 시원하게 맛있더라고. 깔끔해, 시원해, 국물이. 시원하더라고.

조금 넓게. 모호가 좀 딱딱하고, 이건 좀 연하니까. 또 이러면 얄팍해서 또 빨리 간도 되고, 이게 더 맛있어. 떠먹기가 더 맛있더라고. 우리 엄마가 옛날에 전부 다 삐지니까 엄마 하던 식으로 보고 배우고 하는 거지, 뭐.

너무 술에 마시면 또 뻑뻑해서 국물이 안 깔끔해요. 적당히 해야지. 이제. 예, 줄여야지. 그러니까 수제 익으면 돼. 무가 좀더 익으면 더 맛있지. 아직 덜 익었으니까.

0: 있는데 신장이 있으면 뭐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
1: 경남, 창녕남지. 신랑은 진해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현장에 있어갖고 잠깐 왔다 가자 했는데 못 가고 그냥 머물게 됐지.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시작했는데 그냥 주위에서 그냥 이거 하자. 옆에 이제 가깝게 지내는 내 친구 비슷하게 하자. 할지도 모르는데 저것들 좀 도와주고 이래갖고 그냥 먹고 살라고 한 거지 뭐. 48년 됐네. 나는 쉬워갖고. 처음 먹어봤어. 있는데 그거는 국물에 짜장짜장하게 물을 많이 넣고 물을 빨갛게 물컹물컹하게 해서 물렁하게 짜장짜장하게 해서 먹었어요. 일찍이라 안 먹어봤어요. 시골 사람들이 뭘 잡아오잖아. 뭐 또랑에서 잡아와서 해줘라. 미꾸라지에 와서 해달라. 뭐 그러면 그냥 솜씨는 없어. 제가 해달라는 데를 다 해줘봤지 뭐. 놀러 갔다 오다가 또랑이 잡아오면 이것저것 다 해달라 그래. 해달라는 대로 그냥 끓여주다 보니까 걸러서 걸러서 이제 요거 뭐 걸러진 거지. 손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했어. 시킨 대로 해서 내가 육거리장이죠. 처음 그 거래 했어요. 했는데 우연찮게 가다가 그 사람이 이어 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같은 고향이니까 직거래를 하게 된 거지. 충청도 사람들은 생선이 바다가 없으니까 이걸 찌개라고 생각하고 엄청 좋아하겠다 고기라고. 외지요. 동네 사람보다. 신탄, 청주 다 이런 손님이에요. 옛날 사람들 많이 먹지. 옛날에 무봤던 사람들 많이 먹지. 젊은이들도 안 무봤던 사람 찾고 볼 이제 칼국수 수제비를 많이 먹지. 자기 입에 맞으니까 먹는 거지. 맛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돼지 육식보다도 이걸 좋아하니까 먹는 게 집집마다 다 있지. 나두 발로 걸어다니면 할게요. 내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할게요. 일은 하고 싶어요. 일은 모르면 모른 대로 살아. 알면 내가 힘들어. 무조건 일은 배우지 말아야 돼.

저희 어머니가 그림을 잘 그리세요.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은 어른들은 제가 화가가 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미술 대회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식물이 좋은 거예요.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고요.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여러 시골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식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식물을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그 어린이 식물도감을 사주셨는데 맨 뒷장에 이 책을 쓰신 분의 사진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도 잘은 모르셨지만 식물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 꿈은 식물학자였습니다. 네. 이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야생식물을 연구하고 싶었어요. 한국에 이제 식물학과라고 하는 건 없어서 그걸 어디로 가야 될까 찾아가서 생물학과에서 식물분류학 실험실을 찾게 돼서 1학년 때부터 지도교수님 밑에서 채집도 하고 탐험도 하면서 이제 순서대로 잘 배워나갈 수 있었죠. 지도 교수님이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그려봐라, 식물학에서 중요하다 해서 그때부터 실험실에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전통적인 식물 형태학적인 논문들에서는 그림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식물을 발견했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 식물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랬을 때는 그 종에 대해서 보고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종이 정확히 무슨 종인지를 표현할 때 논문에는 글도 들어가고 사진도 있고 표본도 있고 그중에 이제 그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논문 규정이 있어요. 논문 규정에 어떤 사이즈로 그려야 되고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규정들이 많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식물과 가장 가까운 식물이 무엇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식물이 속하는 어떤 분류군의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좋게 표현하는 방법이 뭘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축적이 돼서 이런 형식으로 그리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사실 식물을 그린 역사는 인류의 뭐 동굴벽화부터 시작해서 과학적인 식물 그림을 얘기하자고 하면 우리가 식물의 분류학, 이명법 이런 학명을 만들고 했던 사람이 린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70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정확한 과학적인 식물 그림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이 만약에 일생이 굉장히 짧다, 어떤 잡초 종류여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맺는 것까지 굉장히 짧다 한다면 관찰하는 시간이 짧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 계절마다의 변화가 완전히 다르다 한다면 최소 1년을 보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채집하고 관찰해서 현미경으로 분해를 하면서 근데 그림을 그리게 되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제일 골치 아픈 건 그 식물에 대해 나와 있는 논문들을 다 읽고 어떤 걸 그려야 할지 그리고 그 표본들을 보고 아 이것의 평균 사이즈는 얼마고 그 특징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국 과학자 중에서 동남아 쪽에 가가지고 발견한 시서스 에렉타라고 하는 신종이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발견한 식물이었어요. 근데 그 식물을 그려달라고 갖다 주셨는데 저 또한 아무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놀라움이 많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꽃일 때 이제 쪼개 보면 그 안에 이미 조그만 애기 씨앗, 미씨라고 하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성숙했을 때 씨앗이 있죠. 대부분은 그것이 연결되어서 아 이것이 씨앗이 4개 있으면 나중에 4개일 거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꽃을 아무리 봐도 4개의 씨앗이 있는데 씨앗은 아무리 봐도 정확히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봤죠. 그분께 이거 왜 그런가. 그분도 모르죠. 신종이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관찰하다가 이 중간에 조그맣게 자란 열매를 보게 됐고 그걸 잘랐는데 이
정확하게 진화적으로 계산돼서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담을 수가 있었죠. 생물 분

분류화, 그러니까 이제 그 종들을 분류하고 신종을 보고하는 이 분야에서는 그림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식물뿐만이 아니라 곤충, 동물 다 필요한데요. 과학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모든 정보를 녹여서 그림에 넣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못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의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식물학자들의 그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곤충도 그린 적이 있고 동물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하나의 한 종입니다. 전 세계 40만 종의 식물이 있다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을 항상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물, 예를 들어서 뭐 민들레가 보면서 호모 사피엔스는 필요 없는 종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리고 각 종마다 지구에 태어난 다 그 소명이 있고 살아가는 그 생태적인 어떤 그 진화의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종과 안 중요한 종을 나누는 것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책을 세 권을 냈는데요. 첫 번째 책은 식물학자의 노트로 교양과학 책이에요. 내가 이 식물을 이해해서 이 식물의 그 진화와 생태와 형태를 대신 말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지 식물학적인 내용을 좀 더 쉽게 그림과 함께 넣은 책이고요. 영국의 그 린네학회는 생물학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학회 중에서 하나이고요. 우리가 아는 다윈이나 이런 유명한 그 생물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널도 출판을 하고 그랬던 학회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메달을 주는데요. 뭐 곤충도 있고 식물도 있고 여러 분야로 좀 큰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그 메달을 줍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질 스미스 상을 받았는데 그건 이제 식물 그림으로 식물학에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주는 메달이었고 감사하게도 그 상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에는 4천 종 정도 있고 전 세계에 40만 종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식물학자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은 많은 식물들이 있죠. 근데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제 인생에서 몇 점을 그릴 수 있을지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구가 덜 된 것부터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네. 미래에 이 식물이 어떻게 사용될지 어떻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그 식물들 중에 어떤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퇴치할 약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인류의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식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 식물들이 이 나라에 뭐가 있는지 그 성분들이 뭔지 그게 어느 곳에 분포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식물학을 위해서 필수적인 분야이고 그리고 그 세계가 굉장히 깊고 넓은데 과학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되게 안타깝다. 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이어나갈까 고민이 많은 분야입니다. 이 식물로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지구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y.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섞어라! 섰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해! 섰다!
1: 택견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검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3: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3: 택견은 중요 무용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용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용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용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3: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4: 함께

0: 오늘은 삼척 갈란마을 여기 왔는데 아니 좀
1: 미리 어디 간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2: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네. 딱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0: 아 마을은 진짜 너무 예뻤어요. 네.
2: 제가 2013년에 네. 이 마을에 1년 살면서 조사하고 책 내고 네. 마을 박물관까지 운영한 네. 애정이 깊은 마을입니다.
0: 아, 이 동네 잘 아시겠네요, 그럼.
2: 너무 잘 알죠?
0: 네. 오늘은 뭘 하러 왔나요?
2: 저기 보이죠? 떼벨하고 네. 안 보이세요?
0: 전혀 안 보이는데요?
2: 아유, 저기 있잖아요.
3: 사탄 들렸어?
0: 아니, 저는 안 보여요.
2: 일단 따라오세요.
4: 여전히 얼굴이 좋아.
2: 그 떼배를 직접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떼배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무슨 나무를 씁니까?
5: 일반 뭐 소나무, 참나무 이런 건 안 돼요. 이게 그 부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뗏목 그 재료는 오동나무. 그 오동나무 그 가운데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이게 그 부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동나무를 다 사용하고.
2: 근데 오동나무를 베어갖고 바로 만들지는 않는다.
5: 아유 아니요. 오동나무가 뗏목을 해놓으면은 안 말리면은 이 가라앉는 그 비율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2년, 3년 정도 말렸다가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2: 지금 있는 때부터 언제 만드셨어요?
5: 네, 한 3년을 오동나무를 건조를 해갖고 봄에 이제 초에 만드는 거죠.
6: 세 명이 타도 안전한 거죠?
7: 와, 저리나.
5: 보통 한 3명에서 5명.
6: 5명도 타요?
5: 네, 5명 타도 괜찮더라고요.
7: 와, 저리면 저린다.
2: 직접 타보면 될 거 아니에요?
6: 한번 태워주기 전에 확인을 해봐요.
2: 한번 태워 주실 수 있으시죠? 예,
5: 한번 타죠 뭐 우리가.
2: 한번 봐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타면서 우리가
6: 지금,
2: 떼배가
6: 지금요?
2: 떼배가 깔아앉는지 안 깔아앉는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5: 떠는지 안 떠는지.
6: 그러세요?
2: 그럼 한번 가보시죠.

0: 우리 선장님이 이렇게 노 살짝 채워도 생각보다 잘 나가죠.
1: 굉장히 그래도 스무스하게 가네요. 예.
2: 저희가 지금 세 명이 탔잖아요. 남자 성인 세 명이. 그래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떠 있네요.
3: 69년도 70년도에는 이 뗏목을 갖고 미역까지 다 땄어요. 여기서.
2: 여기서요?
3: 네. 미역 뗏목을 타고 나왔고.
0: 떼배가 많았을 때 몇 대 정도 있었을까요?
3: 아, 그때는 거의 집집마다.
0: 그 집집마다. 제가 2013년도 그때도 한 8척, 9척이 있었어요.
3: 그렇죠. 네.
2: 참, 창에 있으면 쫓아다니면 네. 고생스럽네요.
0: 요 안에도 미역이 좀 있긴 있습니까?
3: 어, 그렇죠. 이런데. 담배를 네. 있었는 거지, 네. 3초에. 그리고 요 앞에도 이제 미역이 있고. 네. 봄 되면 이제 군소 네. 이런 거 잡고
0: 군소는 어디서 많이 잡아요?
3: 이쪽
0: 라인에 문어는 어디 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옵니까?
3: 요 바위 파도 치는 바위 네. 테두리를 해갖고 둘레를 해갖고 거기 반경을 해갖고 이렇게 통발을 놓고
0: 그냥 여기서 문어 잡으면 재밌겠다 가까운 데서
3: 재밌어요 아주 그 신난다니까 기대감이 있어갖고
2: 이거 창일쌤이 한번 해보실래요?
0: 제가 한 번만 아 제가 한 번만 이거 하는 거 흉내 내볼게요.
2: 저쪽에 자연스럽게 네. 앉아 계시고 네. 자 한번 실력 좀 보겠습니다. 네. 창일쌤
0: 자 여기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따는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약국 살짝 보이네요. 어디가 좋습니까? 할 때 예예 예. 그럼 여기서 창경발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창경발이라고 합니다.
2: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거든? 한번 따보시죠.
2: 이게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걸로 봐서
3: 미역을
2: 따는 거군요. 아, 이렇게. 네.
0: 제가 따는 걸로 천천히.
2: 창일쌤 한번 따주시죠.
0: 아 이거 진짜 따기 어려운데.
4: 0초.
2: 뭐가 달려 나왔네요.
4: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0: 아 실력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 한번 또 본격적으로 예, 채취를 해보시죠.
3: 예.
2: 자, 갑시다. 아 이제 밖에 나가면 뭐 문어 같은 거 잡나요?
0: 아니 뭐 군소도 있고,
2: 예.
0: 배선도 있고, 예. 문어도 운 좋으면 잡을 수 있고.
2: 아, 그럼 창일쌤만 네.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5: 네.
0: 갑시다.
5: 가자!
2: 저기 그 섬 있잖아요, 네. 월미도.
0: 큰 섬.
2: 네, 거기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0: 좋습니다, 큰 섬.
2: 거기 뭐 성게 많다면서요?
0: 저기 수심 4m 정도 되는데, 성게가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어요.
2: 그거 직접 따보셨어요?
0: 아, 지금 많이 땄죠.
2: 아?
0: 아, 이거 안 되겠다. 파도 너무 세다.
5: 네?
0: 파도가 너무 세서 안 돼. 이거 위험해.
2: 파도 별로 없는데?
0: 아니. 이거 나가면 이거 뒤집어져. 위험해.
4: 아, 저래요?
2: 아니,
0: 안 돼.
2: 아니,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여기.
0: 그래, 많이 나가봐도 이건 안 돼. 선배님, 배 돌려, 빨리.
2: 나가서 막 성게도 따고 뭐 그랬다면서.
0: 안 돼. 이건 너무 무서워. 안 돼. 아,
2: 없어요, 지금.
0: 아유,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이분 모르시나, 이게. 선장님, 네. 빨리 돌려, 빨리. 아, 무서워. 떼배를 타보셨는데
2: 네.
0: 느낌이 어떠셨어요?
2: 느낌이요? 불편했습니다. 무섭고 네, 편하진 않았어요. 아, 물론 네. 좋은 경험 하긴 했는데
0: 그랬습니다.
2: 현대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뭔가 저런 배를 만든다 그러면 쉽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그 오래된 저 배를 계속 사용하고 있을까요?
0: 갯바위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일반적인 배는 여기에 걸려요.
2: 네.
0: 그래서 움직이질 못하는데 타보셔서 알다시피 저렇게 작은 배에 성인 남성 3명이 탔는데도 그게 네.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심 아래 바위가 30cm 정도 있어도 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부력이 좋다는 거하고 바위에 부딪히거나 걸려도 튼튼하니까 이게 파손이 없다는 거 그리고 꾸준히 이것들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무 하나만 이렇게 대체해갖고 또 묶어주면은 금방 또 새 배가 되니까 다른 것들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튼튼하고 부력이 좋은 세 가지 요건을 다 갖고 있어요.
2: 심플 이즈 베스트군요.
0: 그렇죠. 네.
2: 자,
0: 저런 배들 큰 대양을 가로지르고 많은 물건들을 실어나는 배도 필요하지만 네. 이런 마을에서 인력을 채취하고 하는 데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탄탄하고 실용적인 배들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1: 또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가시죠.
0: 가보시죠.

0: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사와 전문사를 졸업한 페인팅 작가 왕선정입니다.
1: 한 10년에서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왕 작가를 안 지가. 첫인상이 약간 좀 어둡다 그랬을까?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상태? 그리고 약간 거칠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술사를 졸업하고 전문사로도 제 스튜디오에서 있어서 꽤 오랜 시간 관찰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점차 변해가는 걸 굉장히 많이 봤죠. 약간 거칠었던 어떤 사람이 약간 이렇게 숙성의 시간을 거치는데 한 10여 년 정도를 제가 지켜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작업으로도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화가가요 굉장히 늦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어요. 근데 몇십 년 동안 이제 혼자서 창고에서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작업실이 거의 쓰레기통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문을 열었을 때 그 충격적이었대요. 근데 아마도 왕선준 작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우질 않는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한번 그런 광경을 본 것 같아요. 군산에 여인숙이라는 레지던스가 있었어요. 거기에 몇 개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결과 보고자 나름 내가 갔다가 우연히 유리창 안으로 작업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폭탄 맞은 것 같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작업을 하지? 자, 진짜 독특하다 이 사람.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고
0: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일기를 근래에 봤는데 글쓰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도 좋아한다. 근데 더 내가 잘하는 거는 그림 그리기다. 좋아하는데 잘하기까지 하는 걸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했나 봐요. 나는 화가가 돼야겠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때쯤부터 화가가 되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은 했던 것 같고 진짜 마음을 굳힌 거는 중학교 때쯤 처음으로 좋아하는 작가가 생겼어요. 그게 살바도르 달리였고 에곤 실레, 마티스, 그리고 파울 클레 이런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림 보면 막 이게 너무 좋다 못해 불안하고 화도 나는 거예요. 막 나는 죽을 때까지 그려도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그 감정들이 진지하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감정?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좋아했던 작가들이 다 페인팅 작가였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코나를 되게 좋아해요. 성화 그림들인데 그 그림들을 보면은 이 텍스처가 진짜 끝내주거든요. 막 이코나에서만 오는 그 상징적인 그 도안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성화를 좀 많이 접하면서 페인팅이 가진 물성에 대해서 좀 많이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화가라면 페인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1: 저도 뭐 작은 팬일 수도 있겠는데 여러 사람이 지적했듯이 뭐 색깔의 독특함 같은 게 있어요. 보색을 쓴다든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색깔 그리고 형광 색깔 그러니까 현실에 없는 색깔 같은 것들을 천연덕스럽게 쓰고 있는 것 같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고 있는 사물을 갖다 그대로 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그린다는 거죠. 두 가지가 아마 왕선준 작가의 특징 같기도 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밀도 있는 화면을 갖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색깔과 색깔 사이에 선이 있는데 그 선들을 갖다 이렇게 채운다 그럴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자기 만들 때 상관기법이라고 중간중간을 채워넣는 방식이 있거든요. 나는 유화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서로 물감들을 갖다 이렇게 믹서하면서 비루한 일상을 그리는 것 같아요. 꼭 아름답지만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촌농처럼 사람들이 막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초현실적인 느낌? 왕선준 작가 옛날에 자료를 갖다 보니까 자기가 보색을 갖다 쓰는 게 독성을 가진 동물이나 식물 같은 거에는 색깔이 더 화려하대요. 생각해보면 시사점이 많이 있죠.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 반어적인 게 있는 거죠, 그 안에.
0: 제 그림은 흔히들 말하는 완성됨과는 좀 거리가 멀죠. 제스처도 하지 않은 빈 캔버스에 어떤 계획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려나가는 때 남은 공간에 오일 파스텔이 지나가면서 좀 많은 부분들이 완전 생으로 남겨져요. 그런 면에서 완성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거기다가 건조함과도 거리가 먼 거죠. 차라리 축축한 느낌에 가깝고 그래서 이 제목은 약간 반어법이에요. 결코 건조하고 완성된 문장으로 가로열고 쓰지 않은 결코가 부정어의 그 접두사 같은 거니까 이번 전시들은 완전히 인물화로 꽉꽉 채워서 한번 질릴 때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을 이번 전시를 계기로 인물화를 그렸다 그런 전시입니다. 지옥에서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제 삶이 막 그만큼 막 잔혹한 삶이었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제 안에 지옥에서 저는 이미 태어났고 지옥에서 살고 있고 지금도 저는 여기 지옥에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항상 좋아하는 서사도 비극적 서사였고 그런 영화, 그런 책 그런 걸 항상 접해왔고 그런 상상을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제 세계인 거예요. 제 세상은 지옥이고 그리고 제가 그려내는 인물들은 지옥 안에 사는 주민들인 거죠. 되게 지옥하면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보쉬라는 화가가 있는데 지옥도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저는 가려지거나 은폐시키려고 하는 것들, 뭐 음지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옥, 괴물 그런 것들도 보려고 하지 않는 것들. 그런데 오히려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냥 그림 그릴 때 처음으로 고려하는 게 색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색. 색은 굉장히 원초적인 거고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사로잡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 그릴 때 항상 머릿속에 색상환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색상환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려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초반에는 보색 대비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어요. 그 복색 대비를 이용했을 때 나타나는 굉장히 그 예민한 불안함? 그런 팽팽한 느낌? 극과 극이 만났을 때 그 시너지? 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상 그 자체는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고 어려서부터 생각을 했어요. 성격이 좀 워낙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어서 그런지 항상 사람의 뭔가 감정이나 이런 거에

0: 되게 좀 예민했거든요, 제가. 처음 인물을 그린 거는 그 보들레르 유령들 그건데 시기가 맞아떨어진 거지만 결국엔 인물을 그렸을 거다. 그리고 그리는 인물들은 제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인 거고 빈 캠퍼스를 앞에 뒀을 때 수면 위로 이렇게 얼굴이 쓱 떠오르듯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다 다른 얼굴로, 다른 표정으로. 비극 적이고 불행한 삶은 그러면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 삶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괴물의 삶은? 그것도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살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 그것 자체가 모두의 삶에 대한 염원인 거고 진정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은 모두 다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여쁘고 가여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아내려 함은 너무 눈물겹게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림을 그리다가 그게 유아물감인데도 이게 너무 막 이게 얼굴이니까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싶더라고. 막 그럴 때 되게 많아요. 너무 가여워서.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삶을 생각하고 그렇게 인물화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캔버스 앞에 앉아서 무슨 색 써야겠다 이렇게 딱 먼저 떠오르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그 색 가지고 비벼서 얼룩 같은 걸 만들어요. 거기서 제일 먼저 사람 눈을 찾아요. 그 눈이 보이면 그때부터 더듬더듬하듯이 이렇게 그 주변을 그려나가는 거죠. 상상을 하면서. 그러면 그 얼굴을 그리고 나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첫 제대로 된 작업이 나온 게 보들레르의 유령들 When in the Bar라는 작업인데요. 그 바에서 일할 때 봤던 손님들을 그렸던 건데 대상에 있는 사람을 그린 거라 고민할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그리면 되고 대상이 있으니까 색 쓰는 게 고민스럽진 않았어요. 그 다음이 너무 문제인 거예요. 한 2년 정도를 너무 힘들었어요. 뭘 그려야 할지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든 게 다 고민인 거예요.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유화 재료를 이제 처음 써보게 된 게 그 남자 비스트라는 시리즈인데 그때부터 얼굴의 감정이나 뭔가 제스처 그런 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감을 잡은 거 이제 다음 스텝을 넘어가서 공간을 표현할 줄 알게 된 게 에덴극 연작 색을 이용해서 빛을 연출할 줄 알고 빛으로 공간을 연출할 줄 알고 실내 공간, 실외 공간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영화에서 내가 연출하듯이 그런 공간을 연출할 수 있게 된 거죠. 인물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되게 많은 발전이 된 작업이 이제 그때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색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색이 중요하다면 색이 앞서야 하는 것인데 대상이 너무 뚜렷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인물이 앞서는 거예요. 내러티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색보다. 그러니까 색은 뒤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너의 그 너무 이 아름다운 색들이 인물에 가려서 잘 안 보인다고 그분이 한 말로 좀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지금 염두하고 있는 게 추상과 구상의 중간 그 어디쯤에 있는 풍경화? 그런 강렬 특별한 색채를 가진 색면들이 어우러진 풍경화를 좀 그리고 싶어요. 저는 나름 모험적인 학생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작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학년 때부터 방학에도 학교 나와서 그리고 학기 중에도 항상 개인 작업을 하루에 한 개씩은 꼭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서 매일매일 했어요. 학교 막 복도 바닥에 철부덕 앉아가지고 작업실도 없으니까 그때는. 공모전을 한 달에 한 20, 30개씩 다 냈어요. 그냥 그런 거 보시고 교수님들이 네가 작가냐? 막 이러면서 약간 귀여우니까 그러셨던 기억도 있는데 반면에 과제는 좀 욕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딴에는 진짜 열심히 해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막 이렇게 장난으로 해온 거냐고. 그래가지고 전 진짜 진심으로 한 건데. 그래가지고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이러고.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학년 1학기 때 학사경고를 맞았어요. 근데 제가 진짜 유급을 당할 뻔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그때부터 마음 탁 닫았고 교수님이 원하시는 과제를 해가야겠다. 정말 열심히 해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작업과 과제를 모두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엄청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첫 작업실 그걸 얻었는데 학교 옆에 카센터 위에 컨테이너 막 대충 올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월 10만 원 내고 이렇게 썼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그 화판 뒤에 대고 종이 걸쳐서 그림 그리는 MDF 판 있잖아요. 그거를 몇 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심사를 받았는데 김정 교수님이 이렇게 쓰고 와서 보시더니 야 이거 횡령이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때 막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거 너무 웃겨서 웃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웃긴 일이 아닌데 그래도 뭐 뺏어갔진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1: 저도 이제 작가지만 좋은 작가가 되면 좋죠. 근데 좋은 작가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더 좋은 거는 훌륭한 작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작가보다 훌륭한 작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훌륭한 작가는 작업과 뭐 인성 같은 거 뭐 그런 거 두 가지를 다 좀 이렇게 아우르는 작가가 아닐까 좀 크게 얘기하면 그 정도 얘기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결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정적일 테고 그리고 그런 거에 빗대서 조금 더 행복한 작가가 됐으면 하는 게 선배로서 아니면 선생님으로서 바람이에요.
0: 저도 그 그림에 현혹되고 보는 이들도 현혹되는? 근데 이게 뭘까? 궁금해 했으면 좋겠어요. 집중하면서 아 이게 뭘까?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그런 거?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삼계탕이라는 요리 자체가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 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 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있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계속.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A total of 630 personnel took part in these three deployments, and the combined duration of its missions amounted to 999 days.
1: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정비를 위해서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1951년 11월쯤에 다시 2차로 이제 부산항에 입항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로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1952년 11월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부산항이 아니고 인천항으로 들어왔고
0: Each time it returned to Korea, it came back with enhanced and upgraded medical facilities. However, Jutlandia's functions were not limited to medical equipment alone. There was another important facility aboard the ship.
2: And also another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0: 자, 그럼 다음 순서는요. 판소리 인간 문화재시고 대한민국 국악계 큰 별이신 신영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에는 정준호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때요, 이 도령과 춘향이 사랑가로 논의한 뒤 사랑

하고 나도 죽어 글자가 되대 하늘 전 하늘 곱 지아비부 사나이 남 기특기 알자 자 글자가 되어 개인여별에 똑같이 붙여내 선성 저울을 호자로만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 공용 화장실도 있고 안에 카페도 있고 여기서 전시도 했었는데 지금 전시 아마 바꾸는 중인지 안 열려 있네요.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열린 공간이라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한. 제가 서촌 주민이거든요.

사촌에 이사 온 지 지금 한 6개월 됐어요. 작년 겨울에 와서 겨울 좀 낮고 이제 봄 즐기고 있습니다. 한번 동네를 보러 왔는데 동네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 작은 데서 오는 약간 안정감 같은 게 있었어요. 요 안에 약간 마을 같은 게 있는 느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요거 동네에 산책할 때 가지고 나가는 노트인데요. 그래서 아예 제목도 서촌 산책이라고 이름을 넣었고, 배화여고 담장 밑에 보면 그 활터가 있는데 활터에 이렇게 또 글씨 써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남아 있는 글씨도 쓰고 동네 뭐 풍경도 좀 그리고. 근데 저는 약간 동네 이사하면 동네 이름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찾아보는 편인 것 같거든요. 동네에 익숙해지고 여행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에서 보면 저 끝쪽에 인왕산이 보여요. 그래서 이 오긴길인데 오긴길 따라 요 골목에 보이는 뷰를 좀 그리고 있고 정자도 조금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여행 드로잉 노트에는 이 오긴길에 약간 간단한 약도 같은 걸 좀 그리고 그동안 궁금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기록해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락실을 저는 막 다니던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네, 나중에 조금 커서 다닌 것 같아요, 오락실을. 진짜 어렸을 때 살던 동네인데 이런 게 남아있는 거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0: 아, 오늘 사장님 안 계시는구나. 동네 구경하고 있습니다.
1: 대박.
0: 아니, 미술 전공인 건 아니에요. 그냥 아, 그냥 취미로 했는데 뭔가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1: 대박.
0: 아니, 근데 제가 여기를 사실 처음에 판이니 할 때 너무
1: 아 판이니
0: 울 울어.
1: 어,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아, 하루 오신 분이 계시는군요. 아, 네. 인사하러 왔어요.
2: 어머, 이런 분이셨어요?
1: 네.
2: 어머, 너무 예쁘다.
1: 그러고 있어요. 밖에서 요게 잠깐 요만하게 좀 그려볼.
2: 어, 의자 놔드려요?
1: 의자도 가지고 다니죠.
2: 아, 진짜요?
1: 약간 이렇게 그

0: 자외선 받으면 조금 까매지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1: 발생되지.
0: 그거.
1: 선글라스로 변하는 그거. 거. 햇빛 받으면.
0: 그거 편할. 밖에서 조금 아무튼 이 동네를 여기를 좀 그리겠습니다. 네네. 네.

겨울에 이사 왔는데 지금 이제 봄 되니까 더 예쁘네요. 그리고 이 동네가 어쨌든 이렇게 산으로 살짝 둘러싸여 있기도 해서 동네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 동네가 마을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좋네요.

뭔가 수도원 같은 건물인 것 같기도 하고 보면은 스테인드 글라스도 조금씩 있고 이래서 이 건물이 대체 무엇일까 조금 항상 궁금했는데 되게 신기한 것은 이쪽 벽에 바로 그냥 바위가 있어요. 바위를 뚫어서 와인셀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쪽 구석에도 바위가 그냥 드러나 있고 여기는 그냥 바위를 두신 거죠, 이만큼을. 뭔가 이렇게 특별한 공간 같아서 눈독만 들이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서촌 정자부터 시작해서 수성동 계곡 올라가는 지도를 간단하게 그리고 있는데 제가 이 동네 이사 와서 한 6개월 동안 뭐 사장님들이랑 인사하거나 이랬던 분들 이렇게 가게들 좀 그렸고 이 페이지는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수성동 계곡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초록초록하네요. 산수화의 느낌을 좀 넣으려고 오늘 일부러 수성 흑연이라는 거를 이제 써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흑연인데 이게 가루로 되어 있어가지고 먹을 갈아서 이렇게 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위는 흑연으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나무는 오늘 너무 초록초록 예뻐서 이거는 수채화로 해보고 있습니다. 인왕산의 바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그리면서 좀 더 많이 보게 됐거든요. 확실히 많이 보고 기록하고 보면 어쨌든 애정도 생기고 각자 살고 계시는 동네에 뭔가 개입해보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인왕산을 이번 주말에 한번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예, 전재숙의 주인공은 개그맨이에요. 한 개그맨이 시골에 내려가 지내면서 죽은 존재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한 인간 존재라는 게 명확한 세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에서만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인식의 너머의 세계들과도 한 인간은 존재한다. 그런 생각들을 막 하기 시작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던 소설이 아닌가 싶어요.

이라고 하는 데는 전통적인 유목민의 삶과 굉장히 근대적인 삶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충돌하고 있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자, 말을 탄 유목민이 그 천에 세워진 모토롤라 광고판 앞을 지나가는 어떤 풍경처럼 몽골은 그런 어떤 광경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두 이미지들을 전통적인 삶과 근대적인 삶이 공존하고 인간의 어떤 내면 세계까지도 반영하는 그 이중적인 세계를 포착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잡고 싶었는데 고민 끝에 그게 떠올랐던 게 늑대, 늑대라는 이미지였어요. 늑대는 몽골인들이 유목하는 데 최대의 장애물이죠. 그러면서도 늑대는 또 몽골인들이 굉장히 경외하는 존재예요. 그런 어떤 존재인 늑대를 통해서 제가 몽골 이미지를 포착해보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늑대라는 소설은 화자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1인칭 화자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서사가 전개되는데요. 우리 한국 독자들도 물론 그걸 캐치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문맥 흐름들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캐치가 됐어요. 그런데 영어권 독자들은 아무래도 그게 힘들다 그래서 소제목을 다 달았어요. 뭐 더 헌터라든가 뭐 더 울프라든가 이런 식으로 달아서 할 때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번역은 될 수 없다. 그러나 전달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것은 또 한편의 새로운 창작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저는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여자는 간간이 걸음을 세우고 숨을 골랐다. 어월을 찾아 언덕에 오르는 게 분명했다. 어월에 꽂힌 푸른 깃발들이 사원 있는 동쪽으로 팽팽하게 나부끼고 있었다. 어월은 한국의 성황당과 같았다.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 돌멩이를 얹고 돌무지를 돌며 비손을 했다. 음력설 같은 때에는 재랑이 주재하는 구판이 사나흘 연하여 벌어지고 그 굿을 중계하는 텔레비전 채널도 있었다. 사람들은 어워에 돌만 올리는 게 아니었다. 보드카나 마유주, 유제품, 전차와 소액권 지폐 같은 재물을 올리기도 했고 사연 깃든 제 물건들을 올려놓기도 했다. 망자의 영정, 이별한 정인의 사진, 혹은 깨진 안경이나 반지 따위, 심지어 애완견 사체를 놓고 가는 이도 있었다. 처음에는 병섭에게 이 땅만큼 적나라한 대지도 없는 듯했다. 그러나 알아갈수록 이 유목민의 땅은 오연해졌다. 성과 금기로 뭉친 땅 같았다. 하다못해 언덕 아래 길거리에만 내려서도 빵 한 조각 살 돈이 없어 쓰레기장을 뒤적이는 아이들이 넘쳐나는데도 어워에 올려진 그 많은 지전들을 손대는 손길은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비밀스런 대지는 오만해 보였다.

자식으로서 뭐 어머니를 그리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을 거고, 특히 이제 작가들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좀 각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한테는 하여튼 이야기 자체였고, 실제로 이야기로 저를 많이 길러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어린아이로 점점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머니가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해줬던 이야기, 이제는 내 앞에 어린아이처럼 누워 계시는 어머니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돌려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왜? 내가 어렸을 때 아이로서 그 이야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아이처럼 누워있는 이 어머니도 이야기를 당연히 너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설을 썼죠.

소설의 문장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어떤 말이 감동적인 언어로 옮겨가는 그 좌표를 찍어주는 게 작가의 어떤 역할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예를 들면 황석영 작가의 산포 가는 길에서 내 본명은 이점네요라고 고백하는, 뭐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 말도 아니지만 그게 그 소설 안에서 이야기를 얹고 발화되었을 때는 감동적인 그런 어떤 말이 되는 것처럼요. 결국은 소설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연과 사연, 또 인생과 인생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발생하는 건데, 저는 그 국면들, 두 세계가 만나는 국면들을 잡아내려고 예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 가서 우리는 똑같이 훼손된 대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같은 처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저는 항상 재밌었고, 해외 독자들은 저를 통해서 한국을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작가는 그럴 때 굉장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또 그 곤혹스러움이 자극인 것 같기도 해요. 벌써 30년이 됐구나. 뭐 해놓은 거 없이 방학이 끝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참 쓰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좀 많이 쓰고 싶은데 그렇게 아주 열심히 쓰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한번 쉬어보지도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써야죠. 그리고 한번 푹 쉬어보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림을 잘 그리세요.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은 어른들은 제가 화가가 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미술 대회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식물이 좋은 거예요.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고요.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여러 시골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식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식물을 좋아하는 그 어린이 식물도감을 사주셨는데 맨 뒷장에 이 책을 쓰신 분의 사진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도 잘은 모르셨지만 식물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 꿈은 식물학자였습니다. 네. 이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건 없어서 그걸 어디로 가야 될까 찾아가서 생물학과에서 식물물리학 실험실을 찾게 돼서 1학년 때부터 지도교수님 밑에서 채집도 하고 탐험도 하면서 이제 순서대로 잘 배워나갈 수 있었죠. 지도교수님이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그려봐라, 식물학에서 중요하다 해서 그때부터 실험실에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전통적인 식물 형태학적인 논문들에서는 그림을 필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식물을 발견했다. 그랬을 때는 그 종에 대해서 보고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종이 정확히 무슨 종인지를 표현할 때 논문에는 글도 들어가고 사진도 있고 표본도 있고 그중에 이제 그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논문 규정이 있어요. 논문 규정에 어떤 사이즈로 그려야 되고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규정들이 많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식물과 가장 가까운 식물이 무엇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식물이 속하는 어떤 분류분의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좋게 표현하는 방법이 뭘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축적이 돼서 이런 형식으로 그리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사실 식물을 그린 역사는 인류의 동굴벽화부터 시작해서 과학적인 식물 그림을 얘기하자고 하면 우리가 식물의 분류학, 이명법 이런 학명을 만들고 했던 사람이 린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70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정확한 과학적인 식물 그림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이 만약에 일생이 굉장히 짧다, 어떤 잡초 종류여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맺는 것까지 굉장히 짧다 한다면 관찰하는 시간이 짧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 계절마다의 변화가 완전히 다르다 한다면 최소 1년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걸 채집하고 관찰해서 현미경으로 분해를 하면 사실은 그것보다는 제일 골치 아픈 건 그 식물에 대해 있고 어떤 걸 그려야 할지 그리고 그 표본들을 보고 이것의 평균 사이즈는 얼마고 그 특징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국 과학자 중에서 동남아 쪽에 가가지고 발견한 시서스 에렉타라고 하는 신종이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발견한 식물이었어요. 근데 그 식물을 그려달라고 갖다 주셨는데 저 또한 아무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놀라움이 많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꽃일 때 이제 쪼개 보면 그 안에 이미 조그만 애기 씨앗, 미씨라고 하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성숙했을 때 씨앗이 있죠. 대부분은 그것이 연결되어서 이것이 씨앗이 4개 있으면 나중에 4개일 거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꽃을 아무리 봐도 4개의 씨앗이 있는데 씨앗은 아무리 봐도 정확히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봤죠. 그분께 이거 왜 그런가. 그분도 모르죠. 신종이니까. 하다가 이 중간에 조그맣게 자란 열매를 보게 됐고 그걸 잘랐는데 이 정확하게 진화적으로 계산돼서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담을 수가 있었죠. 생물 분류학, 그러니까 이제 그 종들을 분류하고 신종을 보고하는 이 분야에서는 그림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식물뿐만이 아니라 곤충, 동물.

물 다 필요한데요. 과학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모든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림 못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의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식물학자들의 그림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곤충도 그린 적이 있고 동물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하나의 한 종입니다. 전 세계 40만 종의 식물이 있다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을 항상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물, 예를 들어서 뭐 민들레가 보면서 호모 사피엔스는 필요 없는 종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리고 각 종마다 지구에 태어난 다 그 소명이 있고 살아가는 진화의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종과 안 중요한 종을 나누는 것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책을 세 권을 냈는데요. 첫 번째 책은 식물학자의 노트로 교양과학 책이에요. 내가 이 식물을 이해해서 이 식물의 그 진화와 생태와 형태를 대신 말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지. 식물학적인 내용을 좀 더 쉽게 그림과 함께 넣은 책이고요. 영국의 그 린네 학회는 생물학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학회 중에서 하나이고요. 우리가 아는 다윈이나 이런 유명한 그 생물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널도 출판을 하고 그랬던 학회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메달을 주는데요. 뭐 곤충도 있고 식물도 있고 여러 분야로 좀 큰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그 메달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질 스미스 상을 받았는데 그건 이제 식물 그림으로 식물학에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주는 메달이었고 감사하게도 그 상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에는 4천 종 정도 있고 전 세계에 40만 종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식물학자들이 있죠. 근데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제 인생에서 몇 점을 그릴 수 있을지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하죠. 네. 미래의 식물이 어떻게 사용될지 어떻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그 식물들 중에 어떤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퇴치할 약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인류의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식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 식물들이 이 나라에 뭐가 있는지 그 성분들이 뭔지 그게 어느 곳에 분포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식물학을 위해서 필수적인 분야이고 그리고 그 세계가 굉장히 깊고 넓은데 과학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되게 안타깝다. 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이어나갈까 고민이 많은 분야입니다. 이 식물로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지구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걸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다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오늘은 삼척 관람마을 여기 왔는데 아니 좀
1: 미리 어디 간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2: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네. 딱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0: 아 마을은 진짜 너무 예뻤어요. 네.
2: 제가 2013년에 네. 이 마을에 1년 살면서 조사하고 책 내고 네. 마을 박물관까지 운영한 네. 애정이 깊은 마을입니다.
0: 아, 이 동네 잘 아시게 뭘 하러 왔나요?
2: 저기 보이죠? 떼베라고 네. 안 보이세요?
0: 전혀 안 보이는데요?
2: 아유 저기 있잖아요.
3: 사탄 들렸어?
0: 아니 저는 안 보여요.
2: 일단 따라오세요.
4: 여전히 얼굴이 좋아.
2: 그 떼베를 직접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떼베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무슨 나무를 씁니까?
5: 일반 뭐 소나무, 참나무 이런 건 안 돼요. 이게 그 부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떼모 그 재료는 오동나무. 그 오동나무 그 가운데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이게 그 부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동나무를 다 사용하고.
2: 근데 오동나무를 베어갖고 바로 만들지는 않는다.
5: 아유 아니요. 오동나무가 뗏목을 해놓으면은 안 말리면은 이 가라앉는 그 비율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2년, 3년 정도 말렸다가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2: 지금 있는 때보다 언제 만드셨어요?
5: 네, 한 3년을 오동나무를 건조를 해갖고 봄에 이제 초에 만드는 거죠.
2: 세 명이 타도 안전한 거죠?
6: 아, 저리나.
5: 보통 한 3명에서 5명.
2: 5명 정도 타요?
5: 네, 5명 타도 괜찮더라고요.
6: 아, 저리면 저린다.
2: 직접 타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태우시기 전에 확인을 네. 해보세요.

0: 한번 태워 주실 수 있으시죠? 예.
1: 한 타죠 뭐 우리가.
0: 한번 봐 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2: 지금,
0: 떼배가
2: 지금이요?
0: 떼배가 깔아 앉는지 안 깔았는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1: 떠는지 안 떠는지.
2: 그러세요.
0: 그럼 한번 가 보시죠.

0: 선장님이 이렇게 노 살짝 채워도 생각보다 잘 나가죠.
1: 굉장히 그래도 스무스하게 가네요. 예.
2: 저희가 지금 세 명이 탔잖아요. 남자 성인 세 명이. 그래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떠 있네요.
3: 69년도 70년도에는 이 뗏목을 갖고 미역까지 다 땄어요. 여기서요? 네, 미역 뗏목을 타고 나왔고.
0: 떼배가 많았을 때 몇 대 정도 있었을까요?
3: 그때는 거의 집집마다.
0: 그 집집마다. 제가 2013년도 그때도 한 8척, 9척이 있었어요.
3: 그렇죠. 네.
1: 참, 창에 있으면 쫓아다니면 네. 고생스럽네요.
0: 요 안에도 미역이 좀 있긴 있습니까?
3: 그렇죠. 이런 데 담벼는 네. 있었는 거지. 네. 담초에. 그리고 요 앞에도 이제 미역이 있고. 네. 봄 되면 이제 군소 네. 이런 거 잡고.
0: 군소는 어디서 많이 잡아요? 이쪽 라인에. 문어는 어디 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옵니까?
3: 요 바위. 파도 치는 바위 네. 테두리를 해갖고 둘레를 해갖고 거기 반경을 해갖고 이렇게 통발을 놓고.
0: 그냥 여기서 문어 잡으면 재밌겠다. 가까운 데서.
3: 재밌어요 아주. 네. 신난다니까 기대감이 있어갖고.
1: 이거 창일쌤이 한번. 해보실래요?
0: 제가 한 번만 제가 한 번만 이거 하는 거 흉내내볼게요.
1: 저쪽에 자연스럽게 앉아 계시고 네. 자 한번 실력 좀 보겠습니다. 네. 창일쌤
0: 자 여기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약국 살짝 보이네요. 어디가 좋습니까? 할 때 예예 예. 그럼 여기서 창경발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창경발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3: 네. 네.
0: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거든? 한번 따보시죠.
1: 이게, 선생님, 요런 식으로 이걸로 미역, 봐서,
3: 예, 미역을,
1: 예, 미역을
3: 따는 거죠.
1: 따는 거군요. 아, 요렇게, 네. 네.
0: 제가 하는 걸로.
1: 창일쌤 한번 따주시죠.
0: 아, 이거 진짜 따기 어려운데.
1: 뭐가 달려나오네요.
4: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0: 실력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 한번 또 본격적으로 채취를 해보시죠.
1: 예. 자, 이제 밖에 나가면 뭐 문어 같은 거 잡나요?
0: 뭐 군소도 있고,
1: 예.
0: 해산도 있고, 예. 문어도 운 좋으면 잡을 수 있고.
1: 아, 그럼 창일쌤만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4: 그렇습니다.
1: 예.
0: 갑시다.
4: 가자!
1: 저기 그 섬 있잖아요. 네, 월미도.
0: 큰섬.
1: 네, 거기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0: 좋습니다. 큰섬.
1: 거기 뭐 성게 많다면서요.
0: 저기 수심 4m 정도 되는데 성게가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어요.
1: 그걸 직접 따보셨어요?
0: 저 많이 땄죠.
1: 아?
0: 이거 안 되겠다. 파도 너무 세다.
5: 네?
0: 파도가 너무 세서 안 돼. 이거 위험해.
1: 파도 별로 없는데?
0: 아니. 이거 나가면 이거 뒤집어져요. 위험해. 안 돼.
1: 아니,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여기.
0: 그래, 많이 나가봐도 이건 안 돼. 선생님, 배 돌려, 빨리.
1: 나가서 뭐 성게도 따고 뭐 그랬다면서.
0: 안 돼. 이건 너무 무서워. 안 돼.
1: 없어요, 지금.
0: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이분 모르시나, 이게. 선장님, 네. 빨리 돌려, 빨리. 무서워.
6: 떼배를 타보셨는데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1: 느낌이요? 불편했습니다. 무섭고 네, 편하진 않았어요. 아, 물론 좋은 경험 하긴 했는데 그랬습니다. 현대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뭔가 저런 배를 만든다 그러면 쉽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오래된 저 배를 계속 사용하고 있을까요?
6: 갯바위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일반적인 배는 이렇게 걸려요.
1: 네.
6: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타보셔서 알다시피 저렇게 작은 배에 성인 남성 3명이 탔는데도 거의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심 아래 바위가 30cm 정도 있어도 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부딪히거나 걸려도 튼튼하니까 이게 파손이 없다는 거. 그리고

0: 꾸준히 이것들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무 하나만 이렇게 대체해갖고 또 묶어주면은 금방금방 또 새 배가 되니까 다른 것들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튼튼하고 구력이 좋은 세 가지 요건을 다 갖고 있어요.
1: 심플 이즈 베스트군요.
0: 그렇죠. 네. 작은 배들, 큰 대양을 가로지르고 많은 물건들을 실어나는 배도 필요하지만 네. 이런 마을에서 미역을 채취하고 하는 데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튼튼하고 실용적인 배들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1: 또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가시죠.

0: It's a small island, about four times the size of Yeouido, but it's the biggest producer of sea salt in Korea. That's where we met Chun Pyeong-woo.
1: Hey, Chun-woo! Oh, oh, oh. Yo, Yeongsu네. 금을 거기 준다. 이게 금을 보러 가자.
2: 어, 예. 반갑습니다.
1: 저기 가.
2: 저기 있고요.
1: 얼른 가야 돼요.
2: 얼른 가요. 아유, 반갑다니.
0: He boards a boat and heads to sea. Where is he going?
1: Yeongsu와 내가 뭐 어떻게 바람이 불어가고 고기를 잡아서 고기 금물 얼린다고 오락에 잡는다고.
2: 오늘 뭐 금물이 잡아주는 거야?
1: 어, 잡고 갖고 와서 구워야지.
2: 그러면 뭐 저기 믿을 하나
1: 너무 믿어. 너무 그런 건 구해.
2: 어, 그래?
0: They must arrive before their friend lifts fishnets.
1: 어, 많이 잡았냐?
0: It's a really big cuttlefish.
2: 보기 힘들어.
3: 이게 보면 기가 막혀.
1: 얼굴이 다 비쳐버려, 비쳐버려.
0: They also got large mullets. But why are they throwing the fish back to the ocean?
1: 아, 새끼 나왔고 내년에 막 그래서 내년에 잡아서 또 주지. 술안주.
0: The net where fresh fish were caught is a two-sided fight net. It's installed where fish swim to block their migration route and catch them.
2: 잡았다.
0: From flatfish to snapper to mullet and pomfret, there are all kinds of fish. It's an ideal fishing spot indeed.
1: 이 한치하고 이거 다 가져가시오.
3: 다 줘보면 어떻게
1: 해? 아이고 나는
3: 너 한치다 이러면 너 갖고 와서
1: 아니 아니 형님 가져가.
3: 맞다, 여러분 이제 맛있겠다요.
1: 한치가 안 됐으면 예. 오늘 형님 드시라고 한 마리.
3: 여러분 한 마리 재팩구만.
1: 이건 뭐 저희는 또 잡아서 먹으면 되니까. 네. 형님 갖고 가서 네. 맛있게 드시라고.
3: 눈이 아주 기가 막히게
1: 사람 사람. 네? 네.
3: 오늘 안주는 아주 제대로 제가 건강 밥상이 되겠어요.
1: 어서.
3: 여기 잘 먹게.
1: 네. 잘 먹어. 고생해. 고맙들. 고맙습니다.
0: With a load of summer delicacies, he feels elated. He wants to show us something on the way back home.
2: 저쪽 그지나 보면 이제 손가락 섬이라고 그래요.
0: The rock in the middle is called Finger Island because it is shaped like a finger, and this is Toe Island.
1: 광대섬 그 유래나 이런 것 좀 네가 얘기 좀 해봐라. 광대섬 멋있는지 우리 촬영팀 왔대.
2: 예? 저 저쪽 가는데요. 저 섬은 본 이름은 광대더라고. 광대. 저 왜 광대더라냐? 항공 촬영하면은 광대가 춤을 추는 모습이고. 또 각도에 따라서 동물이라는 동물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물섬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다.
0: Does it look like a clown to you?
2: 여기서 보면 거슴도치라고 해요. 거슴도치.
0: 거슴도치. Oh, it does look like a hedgehog.
2: 네, 거슴도치라고 해요. 여기서 사자가 아니고 거슴도치라 합니다. 아. 여기서 봤을 때가 네. 사자입니다. 사자.
0: It really looks like a lion.
2: 이구아나, 그다음에 펭귄, 또 독수리.
0: Clown Island looks different at different angles.
2: 자, 사자가 사라지고 저희 꼭대기.

0: 쳐다보세요. 아이 꼭대기 쳐다보자. 이거 하나 닮았대.
1: It does resemble an iguana indeed.
0: 이관에서 펭귄으로 됩니다. 저 보세요. 펭귄 세 마리.
2: 오, 펭귄.
0: 저 이관화가 펭귄으로 바뀌면서 펭귄 섬도 있어요. 섬.
1: How interesting.
0: 자, 펭귄 세 마리 나타났습니다. 자, 펭귄 세 마리입니다. 뭘로? 독수리로 변합니다. 독수리. 독수리 머리. 펭귄 두 마리가 날개짓을 합니다. 이게 독수리 날개예요. 매입니다, 매.
2: 오, 그렇더라.
1: I see why.
3: 매다, 매.
0: 자. 매까지 보셨죠?
3: 네.
0: 자, 매까지 부진하고 고기 아프죠? 자, 고기 좀 잠깐 쉬었다 갑시다.
2: 네.
0: 자, 밑에 보세요. 갓바위 못 하시는 아줌마하고 코 큰 외계인한테 촉박합니다.
1: That's a very romantic islet. But this.
0: 올라올 때는 암사제였지?
3: 나.
0: 갈기가 있잖아, 갈기 밑에.
1: There's even the shape of a lion. While we were marveling at the numerous shapes of Clown Island, the sun began to go.

0: 제일 큰.
1: 오 이거 제주 쪽에서만 잡는데?
0: 한치 이 엄청 큰 거. 50마리.
1: 엄청 크다.
0: 이 50마리, 50마리. 예. 달아 달아.
1: 아 굴 맛있다.
2: 살살 녹아보자.
3: Summer cuttlefish caught in the sea off Sheep.
0: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아니 한치.
3: Trimming cuttlefish is easy. All you have to do is just remove its intestines. Cuttlefish has a firm and translucent texture. Few get to taste raw cuttlefish this thick. From raw pomfrets, which have soft bones and light-tasting flesh, to three banded sweet lips, the entire sea off Shinido is right here.
0: 종합백화점이지, 탄수화물. 병어, 봄, 전어.
2: 형님이 잡아오지? 또 다른 사람이 잡아오지? 또 어쨌든 내가 잡아가지? 맨날 잔치해, 맨날 잔치.
3: With such a great diversity of seafood year-round, no wonder they have feasts every now and then. 자. When food is ready, Pyeonguk's friends, how does a fleshy cuttlefish taste?
2: 먹어보자. 약 좀 올려가면서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요, 평생 먹어보기 힘든 거예요.
4: 세브람 선생님처럼 팍! 세브람
2: 팍! 어? 어? 정말? 네? 달고. 이야, 황홀하다.
4: 이거 진짜 달아봐, 달아봐.
2: 이건 안 먹어본 사람 몰라요.
4: 야, 고생했어. 아유, 야, 건배. 잡 뒤에 와서 같이 먹어줄게. 진짜 좋아서 고맙소. 대장. 근데 분량은 많이 없다.
2: 오늘도
4: 행복해.
3: This is what a happy life of enjoying food is. On days when the sea waves are too rough, Pyeongwook and his wife take time to relax.
1: 오, 시원하고 좋지다. 가슴도 빵 뚫리고.
3: With no customers from the mainland today, they close their restaurant and enjoy themselves. This is the reason they decided to move back to the island.
0: 아따, 시원하다.
1: 에어컨 바람도 필요 없어.
3: A relaxing time on the beach.
0: 산단 쉬엄쉬엄. 일도 좀 적당히 하면서 쉬엄쉬엄 놀러도 다니고 좀 저기 하면서 바쁠 때는 좀 바쁘고.

0: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1: In the quiet scenery like this, it's okay to forget about the daily grind, at least for a while. What are they cooking today?
2: 따끈따끈. 오, 이 뭐예요, 선생님?
3: 민어예요, 민어.
2: 민어가 이렇게 커요?
3: 네.
2: 야, 잠깐만요. 이 정도면 큰 편이에요, 그래도 이거?
3: 그럼 이거 12kg인데.
2: 잡으셨어요?
3: 네.
2: 직접?
3: 아, 동네 동생이 잡아갖고 줬어요.
2: 아, 이렇게 큰 고기를 줬어요, 그냥?
3: 네, 네. 이거 이제 해 떠서 이제 동네 사람들 같이 나눠 먹어야지. 살은 이제 저기에서 먹고, 회로 먹고, 뼈는 지리로 해서 끓여서 먹고. 그래서 보양식이에요.
1: Croakers are a stamina-boosting food in hot summer.
0: 민어 알, 민어 알 한 이건 내장. 민어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민어 뿌리. 이거 먹으려고 민어집까지.
1: The bigger a croaker, the better a taste. Those who try it once want to have it more and more, which can be quite expensive.
2: 이만하면 큰 건가요?
4: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사람이 봐도 막 무서울 정도요, 고기가. 고기가 무서울 정도면 커버렸다는 거예요.
1: A croaker of this size is enough to feed 10 people.
0: 이게 배바지.
2: 배바지?
0: 네, 배바지 맛있죠. 이게 쫀득쫀득해갖고 이거 불이 다음으로 맛있는 것이 배바지.
3: 이렇게 하려고.
1: This time, removing the skin.
0: 이제 불로 살짝 구워서 여기 껍데기는 이제 쫄깃쫄깃해서 맛있죠.
3: 고소하고
1: Croakers are eaten raw, and their skin can be flamed briefly with a torch.
0: 이거 불맛이 나고 이 밑에는 회 맛이 나고 그러니까 싱싱하면 불맛이 나니까 맛이 훨씬 더 맛있어요.
5: 우리가 보기만 해도 아주 먹고 싶으면 생각이 아주 막 엄청나구만요.
1: With just one large croaker, multiple dishes can be made. There is also plenty of air bladder, which is rich in collagen to keep the skin and blood clear. Croakers are expensive, but they are well worth it because all of their parts, except for the fins, are edible. A long simmered soup made with croaker also tastes nice.
0: 아, 우리 형님들, 친구들, 몸에 좋은 이 건강식, 이? 민어이 좀 많이 드시고, 올 여름도 어떻게 건강하게, 이? 무난히 넘길 수 있는 땀 덜 흘리고, 좀 많이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6: 네, 잘 먹겠습니다.
7: 잘 먹겠습니다.
1: How does flamed croaker taste?
8: It's like two different tastes. It's like a fire. It's like a fire. It's like a fire. It's like a fire.
1: The chewy air bladder is the highlight. While all the friends have a feast together, one who never misses a chance to try good food. They all have only one wish, to stay healthy through the summer.
4: 어, 좀 많이 좀 드시오, 어째 해가 안 굴어요?
9: 네. 아이고, 많이 먹었습니다.
4: 아, 예, 예. 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저도 많이 있어.
10: 굴전 입안에.
1: In the meantime, croaker soup is ready.
9: 시원한 놈 나왔구만. 자.

쓰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0: immediately began treating incoming wounded soldiers upon arrival. To better understand Jutlandia's activities after its arrival in Korea, our team met with an expert.
1: 한국 전쟁 그리고 전염병이나 보건 의료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0: While studying the Korean War, historical researcher Lee Chang-young came across the story of Jutlandia, which had once been stationed in his hometown of Busan. His research eventually led to the publication subject.
1: 유틀란디아호가 처음으로 한국에 입항한 것은 1951년 3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황으로 보면은 한국 전쟁 시기 초반에 일사후퇴가 있고 난 얼마 후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지나간 1년보다 아픔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사람 살이의 원형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 여전히 섬이라고 합니다. 섬의 가치, 섬이 숨기고 있는, 그리고 섬 사람들도 보지 못했던, 그냥 지나치기 시작하니까

해금은 두 줄로 된 하막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공용 화장실도 있고 안에 카페도 있고 여기서 전시도 했었는데 지금 전시 아마 바꾸는 중인지 안 열려 있네요.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열린 공간이라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한. 제가 서촌 주민이거든요.

이사 온 지 지금 한 6개월 됐어요. 작년 겨울에 와서 겨울 좀 낮고 이제 봄 즐기고 있습니다. 한번 동네를 보러 왔는데 동네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 작은 데서 오는 약간 안정감 같은 게 있었어요. 요 안에 약간 마을 같은 게 있는 느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요거 동네에 산책할 때 가지고 나가는 노트인데요. 그래서 아예 제목도 서촌 산책이라고 이름을 넣었고, 배화여고 담장 밑에 보면 그 활터가 있는데 활터에 이렇게 또 글씨 써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남아있는 글씨도 쓰고 동네 뭐 풍경도 좀 그리고. 근데 저는 약간 동네 이사하면 동네 이름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찾아보는 편인 것 같거든요. 동네에 익숙해지고 여행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에서 보면 저 끝쪽에 인왕산이 보여요. 그래서 이 오긴길인데 오긴길 따라 요 골목에 보이는 뷰를 좀 그리고 있고 정자도 조금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여행 드로잉 노트에는 이 오긴길에 약간 간단한 약도 같은 걸 좀 그리고 그동안 궁금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기록해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락실을 저는 막 다니던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네, 나중에 조금 커서 다닌 것 같아요 오락실을. 진짜 어렸을 때 살던 동네인데 이런 게 남아 있는 거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0: 어? 아, 오늘 사장님 안 계시는구나. 동네 구경하고 있습니다.
1: 대박.
0: 아니, 미술 전공인 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취미로 했는데 뭔가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1: 대박.
0: 아니, 근데 제가 여기를 사실 처음에 판이니 할 때 너무
1: 아 판이니
0: 울어.
1: 솔직히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아, 바로 오신 분이 계시는군요. 아, 네. 인사하러 왔어요.
2: 어머, 이런 분이셨어요?
1: 네.
2: 어머, 너무 예쁘다.
1: 그러고 있어요. 밖에서 여기 잠깐 요만하게 좀 그려볼.
2: 의자 놔드려요?
1: 의자도 가지고 다니죠.
2: 아, 진짜요?
1: 약간 이렇게 그 자외선 받으면 조금 까매지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2: 발생되지.
1: 그거.
2: 선글라스로 변하는
1: 그거.
2: 거. 햇빛 받으면.
1: 그거 편할. 밖에서 조금 아무튼 이 동네를 여기를 좀 그리겠습니다. 네네. 네.

겨울에 이사 왔는데 지금 이제 봄 되니까 더 예쁘네요. 그리고 이 동네가 어쨌든 이렇게 산으로 살짝 둘러싸여 있기도 해서 동네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 동네가 마을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좋네요.

뭔가 수도원 같은 건물인 것 같기도 하고 보면은 스테인드글라스도 조금씩 있고 이래서 이 건물이 대체 무엇일까 조금 항상 궁금했는데 되게 신기한 것은 이쪽 벽에 바로 그냥 바위가 있어요. 바위를 뚫어서 와인셀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쪽 구석에도 바위가 그냥 드러나 있고 여기는 그냥 바위를 두신 거죠, 이만큼을. 뭔가 이렇게 특별한 공간 같아서 눈독만 들이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서촌 정자부터 시작해서 수성동 계곡 올라가는 지도를 간단하게 그리고 있는데 제가 이 동네 이사와서 한 6개월 동안 뭐 사장님들이랑 인사하거나 이랬던 분들 이렇게 가게들 좀 그렸고 이 페이지는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수성동 계곡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겸재정선의 수성동 계곡 그림이 있습니다. 겸재정선 그림에도 이 기린교가 있거든요. 어쨌든 수성동 계곡을 왔으니까 진경산수화의 느낌을 받아서 인왕제 색도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자리가 여기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좀 찾아볼게요.

오늘 초록초록하네요. 산수화의 느낌을 좀 넣으려고 오늘 일부러 수성 흑연이라는 거를 이제 써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흑연인데 이게 가루로 되어 있어가지고 먹을 갈아서 이렇게 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위는 흑연으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나무는 오늘 너무 초록초록 예뻐서 이거는 수채화로 해보고 있습니다. 인왕산의 바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그리면서 좀 더 많이 보게 됐거든요. 확실히 많이 보고 기록하고 보면 어쨌든 애정도 생기고 각자 살고 계시는 동네에 뭔가 개입해보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인왕산을 이번 주말에 한번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예, 전재숙의 주인공은 개그맨이에요. 한 개그맨이 시골에 내려가 지내면서 죽은 존재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한 인간 존재라는 게 명확한 세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에서만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인식의 너머의 세계들과도 한 인간은 존재한다. 그런 생각들을 막 하기 시작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던 소설이 아닌가 싶어요.

하는 데는 전통적인 유목민의 삶과 굉장히 근대적인 삶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충돌하고 있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자, 말을 탄 유목민이 그 초원에 세워진 모토롤라 광고판 앞을 지나가는 어떤 풍경처럼 몽골은 그런 어떤 광경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두 이미지들을 전통적인 삶과 근대적인 삶이 공존하고 인간의 어떤 내면 세계까지도 반영하는 그 이중적인 세계를 포착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잡고 싶었는데 고민 끝에 그게 떠올랐던 게 늑대, 늑대라는 이미지였어요. 늑대는 몽골인들이 유목하는데 최대의 장애물이죠. 그러면서도 늑대는 또 몽골인들이 굉장히 경외하는 존재예요. 그런 어떤 존재인 늑대를 통해서 제가 몽골 이미지를 포착해 보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늑대라는 소설은 화자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1인칭 화자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서사가 전개되는데요. 우리 한국 독자들도 물론 그걸 캐치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문맥 흐름들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캐치가 됐어요. 그런데 영어권 독자들은 아무래도 그게 힘들다 그래서 소제목을 다 달았어요. 뭐 더 헌터라든가 뭐 더 울프라든가 이런 식으로 달아서 할 때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번역은 될 수 없다. 그러나 전달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것은 또 한편의 새로운 창작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저는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여자는 간간이 걸음을 세우고 숨을 골랐다. 어월을 찾아 언덕에 오르는 게 분명했다. 어회에 꽂힌 푸른 깃발들이 사원 있는 동쪽으로 팽팽하게 나부끼고 있었다. 어원은 한국의 성황당과 같았다.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 돌멩이를 얹고 돌무지를 돌며 비손을 했다. 음력설 같은 때에는 재랑이 주재하는 구판이 사나흘 연하여 벌어지고 그 굿을 중계하는 텔레비전 채널도 있었다. 사람들은 어어에 돌만 올리는 게 아니었다. 보드카나 마유주, 유제품, 전차와 소액권 지폐 같은 재물을 올리기도 했고 사연 깃든 제 물건들을 올려놓기도 했다. 망자의 영정, 이별한 정인의 사진, 혹은 깨진 안경이나 반지 따위, 심지어 애완견 사체를 놓고 가는 이도 있었다. 처음에는 병섭에게 이 땅만큼 적나라한 대지도 없는 듯했다. 그러나 알아갈수록 이 유목민의 땅은 오연해졌다. 성과 금기로 뭉친 땅 같았다. 하다못해 언덕 아래 길거리에만 내려서도 빵 한 조각 살 돈이 없어

쓰레기장을 뒤적이는 아이들이 넘쳐나는데도 어워에 올려진 그 많은 지전들을 손대는 손길은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비밀스러운 대지는 오만해 보였다.

자식으로서 뭐 어머니를 그리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을 거고, 특히 이제 작가들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좀 각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한테는 하여튼 이야기 자체였고, 실제로 이야기로 저를 많이 길러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어린아이로 점점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머니가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해줬던 이야기, 이제는 내 앞에 어린아이처럼 누워 계시는 어머니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돌려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왜? 내가 어렸을 때 아이로서 그 이야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아이처럼 누워있는 이 어머니도 이야기를 당연히 너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설을 썼죠.

소설의 문장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어떤 말이 감동적인 언어로 옮겨가는 그 좌표를 찍어주는 게 작가의 어떤 역할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석영 작가의 산포 가는 길에서 내 본명은 이점네요라고 고백하는, 뭐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 말도 아니지만 그게 그 소설 안에서 이야기를 얹고 발화되었을 때는 감동적인 그런 어떤 말이 되는 것처럼요. 결국은 소설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연과 사연, 또 인생과 인생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발생하는 건데, 저는 그 국면들, 두 세계가 만나는 국면들을 잡아내려고 예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 가서 우리는 똑같이 훼손된 대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같은 처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저는 항상 재밌었고, 해외 독자들은 저를 통해서 한국을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작가는 그럴 때 굉장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또 그 곤혹스러움이 자극인 것 같기도 해요. 벌써 30년이 됐구나. 뭐 해놓은 거 없이 방학이 끝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참 쓰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좀 많이 쓰고 싶은데 그렇게 아주 열심히 쓰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한번 쉬어보지도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써야죠. 그리고 한번 푹 쉬어보게요.

해금의 음색이 굉장히 독특해요. 새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깊은 울림이 뭔가 이렇게 가슴에 더 와닿는 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께서 워낙 국악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한 5, 6살 때부터 피아노나 뭐 바이올린 같은 서양 악기보다도 저는 어쩌면 국악기를 먼저 접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었을 때 날씨는 무슨 악기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때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는 해금을 해볼게요 라고 답을 했고 그래서 취미로 해금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해금이 들고 다니기도 너무 간편하고 손과 양손을 사용해서 뭔가 활로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해금 하니까 많은 분들이 바다 해자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 해자가 해부족의 해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전통 악기로서 확립이 된 것은 이제 고려시대, 예종 때의 일이고요. 보통 이제 현악기는 지판이 있는 악기들이 많죠. 손을 어디에 짚으면 그 음정이 딱 나는데 해금이라는 악기는 지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의 감각으로만 음정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아니라 정말 장점화 될 수 있는 것이 다른 악기랑은 다르게 조음김이 너무 자유로워지고요. 포지션을 이동하면서 또 다양한 음색을 낼 수 있고 보통 해금이 두 옥타브에서 세 옥타브 정도를 활용을 하는데 그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끌어올리거나 흘려내리거나 하는 음색들을 내면서 음과 음 사이의 모든 음정들을 낼 수 있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죠. 해금이라는 악기는 오른손의 힘을 주었다가 뺐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온전히 이 연주자가 어떻게 활지를 하냐에 따라서 해금의 음색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해금과 내가 계속 소통하고 서로 만져지지 않으면 그게 온전히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악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해금에 애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냈던 앨범은 해그민 멜로디스, 그 다음에 해그민 파라디소 이런 앨범 제목을 가진 음악들을 냈었는데요. 그 첫 앨범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해금도 이런 음악이 가능하구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음악을 해금이 하니까 굉장히 새롭네 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실만한 곡들만 거의 모아서 냈던 앨범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해금을 정말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좀 대중적으로 더 가깝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앨범들이 굉장히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의 음악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저의 이야기, 저의 느낌, 또 제 생각을 담아서 자작곡을 실어서 앨범에 담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작했던 곡이 당신을 향해 피는 꽃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길가에 핀 아주 작은 꽃들을 보고 짓게 된 곡인데 제가 그때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그 힘든 감정을 가지고 그냥 터덜터덜 길가를 걷고 있을 때 아주 구석에 피어있는 그 꽃들이 저를 보고 응원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곡을 들으시고 아, 당신을 향해서 피는 꽃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라는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현지은 이제 시간을 달리다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 곡을 함께 냈었는데요. 우리가 뭐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시간이 달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을 담아서 조금 현대적인 창작곡 느낌의 곡들을 또 담기도 했습니다.

브랜드 로레이 어워드는 국제 비영리 단체 세계 브랜드 재단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이에요.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있었고, 이 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중들에게 신뢰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나 또 브랜드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2026년이 또 20년 되는 해예요. 연주자로 활동한 지. 제가 정말 조용히 묵묵히 걸어왔던 이 길을 응원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에게 또 큰 의미가 된 것 같고, 또 제가 혼자 받은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저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고 또 들어주신 여러분들과 굉장히 함께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더 특별한 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상식에서 제가 한 10분 정도 연주를 했는데요. 여러 뭐 아리랑이라든지 What a Wonderful World 뭐 그런 음악들을 쭉 이어서 들려드렸는데, 제게는 또 이제 세계적인 모든 분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한국의 전통악기인 해금을 선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음악이 주는 매력은 사실 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음악을 찾게 되는 순간은 위로가 필요할 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 음악이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해금이 약간 목소리와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좋은 음악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글을 좋아하긴 했는데 자라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글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글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번역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게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독자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번역이라서 호기심이 첫 번째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넓은 마음이에요.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게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타자를 이해하려는 마음, 또 하나는 학문 전체를 번역을 하게 되면 그 실수를 하게 돼요.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마음, 그 두 가지 뜻으로 그 넓은 마음이라는 걸 들고 싶어요. 세 번째는 기분 전환이에요. 이거는 작업할 때 필요한 그 소질인데요. 혼자 하는 작업이 엄청 많고 길기 때문에 기분 전환을 시키면서 번역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번역 의욕을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게 기분 전환을 하는 방법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일본에 계시는 독자분들이 이 책을 번역을 해줘서 고맙다 라고 해줬을 때가 제일 보람을 많이 느껴요. 번역가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작가랑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세계와 그 작품 세계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정 작가님이 쓰신 7년의 밤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 책을 만난 계기는 제가 순수 문학도 물론 읽지만 뭐 한국에서 말하는 장르 문학이라는 것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편집자분이 미스테리를 찾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아 이거다 해서 7년의 밤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번역을 하게 된 김김밤이라는 우리 작가님이 쓰신 책이 많이 어려웠어요. 아동서를 처음으로 일본어로 번역을 했는데 아동서는 대상 연령을 먼저 정하고 나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대상 연령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로 설정을 해서 그 연령대에 맞게 단어랑 번역체, 문체를 고르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이름이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추상적인 글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제일교포 3세로 일본에서 자라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많이 깊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 이 책의 세계관, 배경을 고학년한테 이해를 시킬지, 그러면은 어떤 문체가 나와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는 백수린 작가님의 책을 단편집을 두 개 번역을 했어요. 네, 원래부터 백수린 작가님 글을 좋아하고 백수린 작가님이 쓰시는 글의 결을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만큼 번역도 신중해지고 이거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를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애착이 제일 많이 갑니다. 義理の祖母が中国語を口にする姿を見たのはそれが最初で最後だった。私の記憶が正しいかはわからないが、祖母が歌っている間まだ売れていないカリンの実が地面に落ちた。枝に止まっていた鳥がどこかへ飛んで行きでもしたのか、風一つないのに。丸々として編みがかった実は長い年月をかけて現れたサザレ石のように香り高く輝いていた。歌詞の意味は分からなかったが、私は祖母の声が月夜にぴったりだと思っていた気がする。けれどひょっとすると、この記憶のすべては夢ではないだろうか。私はあの夜の記憶について、
誰にも話したことがない。嘘みたいに美しかったあの晩、祖母と私、そしていつの間にか私の隣に来ていたジヌンはしばらくそうして立っていたのに、限りなく短い一瞬の間、手を伸ばせば今にも触れられそうなほど近く見えた半透明の月の下、まるで仲睦まじい家族にでもなったかのように。

서점에서 한국 문화 코너라고 해서 따로 한국 문화만 모은 그 사진을 볼 때 제일 실감이 나고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K-POP, 뭐 한국 드라마, 영화부터 시작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문학으로 넘어오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K-POP 가사를 듣고 뭐 이 정서가 너무 좋다. 그러면은 이 정서가 있는 세계를 더 알고 싶다 해서 깊이 알고 싶다 해서 문학 세계로 뛰어들어 주시는 것 같고 공부를 한국어를 공부하는 분도 많고 한국 문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한국 문학은 지금 현대 일본 문학이랑 비교를 하면 한국 문학이 톡 쏘는 맛이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한국어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매력,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직소랑 또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학은 항상 발전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전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국 문학이 항상 그 현실 세계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그 힘이 아주 강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랑 일본어가 어순이 같아 해서 어학으로서 학습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번역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순이 같다고 해서 번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번역을 하다 보면 뭔가 설명을 넣어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게 작품마다 얼마나 양을 얼마나 넣을 거고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범위를 넣어야 될까라는 거를 처음에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 긴장감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번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글을 원래 좋아하지만 그 번역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많은 작가님 그리고 작품들을 만나게 돼서 저도 죽기 전에는 그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들처럼 글다운 글을 한 줄이라도 쓰고 싶다. 네, 그게 제 꿈입니다.

여기서 칙딱 이렇게 해서 그냥 칙딱으로 불려요. 계절에 따라서는 생칡이 좋기는 더 향이 더 진해요. 근데 이제 건칡을 샀을 때는 조금 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럼요. 우리 남편하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캐는 건 캔다고 해요. 갖고 내려오기가 엄청 힘들어요. 내려와서 씻는 것도 집에서 씻을 수 없어서 저기 개울에서 아예 씻어갖고 그리고 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럼요. 암칡과 수칡. 음료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거의가 수칡이에요. 싹으로 다 녹말이 다 저거 영양분이 다 증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는 칡이 대체적으로 써요. 근데 50년 이상 된 칡이라야 암수가 구분이 돼요. 몸에 고운 거는 암칡일 수도 있지만 거의가 음료로 많이 나가고 이제 50년 이상 되고 그런 걸 골라서 암칡을 골라서 녹말을 빼고 음료에나 이 닭에나 이런 데 써먹는데 암수 상관없어요. 맛이 좀 틀려요. 맛이. 가을에 11월부터 4월까지 캐거든요. 그 여름에 되면은 칡이 좀더 써지고 가을에 캔 칡은 좀 단맛이 더 나요. 엄나무하고 황기, 대추, 마늘 이렇게 넣고 있어요. 녹두, 깐녹두랑 렌틸콩과 감자, 찹쌀, 백목이버섯, 능이버섯 이렇게 있어요. 감자가 들어감으로써 더 구수한 맛이 나요. 육수는 이제 이 나무하고 건더기, 칡, 황기를 먼저 넣고 삶아야 돼요. 육수 끓여놨다 하면은 닭을 넣으시고 감자 넣으시고 마늘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찹쌀을 불려놔야 돼요. 불려놓은 거를 삼베 보자기에 넣어서 넣고 이 버섯은 닭 위에다가 얹어요. 얹어놓고 물 넣고 그래서네 압력솥에 담그고 30분 끓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찹쌀을 먼저 불려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30분 불려두시면 돼요.

꽉 조이면 밥이 되고요. 살짝 조이면 죽, 걸쭉한 죽이 돼요. 닭 가슴에다가 이 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자도 넣고 능이버섯, 백목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소금도 네, 조금 이렇게 티스푼 하나거든요. 이렇게 넣으시고 다지면 돼요.

0: 여기에다 책 말아서 허리에 메고 그냥 뛰어가면 나간다.
1: 여로 막달려. 쫙 명이천. 거기 진짜 옛날에는 요 마찻길만 있었잖아요. 비포장에다가 저기는 차도 못 써서 달에 넝쿨 우거진 그 산골이었어요. 이제 엄마가 그 이제 가을 되면 밀을 농사지어 갖고 빠요. 그러면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그래갖고 찐빵 해주고, 그리고 이제 쑥버무리, 아까 말씀하신 시부님 나무 버무리, 그런 거, 그 기억이 나서 그걸 되살려서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송화사 앞에,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그 닭고기 먹고 싶어갖고 키워서 먹어보자 하면서 이제 축사를 지면서 닭을 같이 키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병아리를 한 50마리 사다 키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잡아달래요. 놀러 와갖고. 그래서 그럼 먹고 싶은 거 잡아오시라고 붙잡아. 그거 삶아주다 보니까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45년을 식당을 해왔으니까 너무 힘들고 나도 내 시간 좀 갖고 싶다. 그래갖고 쉬게 된 거예요. 음식에 가냐 보니까 이제 기술센터 직원들이 여기 오고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음식에 관심 있다 보니까 뭐 도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도를 거의 뭐 진짜 한 달에 두 번은 꼭 다녔거든요. 센터 소장님이 우리 제천에는 한약이 유명하니까 한약재를 놓고 이 보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음식인데 그 생각이 나갖고 이제 떡 송편도 하게 됐고 이제 뭐 다식도 하게 됐고 전도 부쳐보고 이제 치계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도에서도 그럼 제천으로 치구를 하자. 우리 산에는 치가 엄청 많죠. 제천 지역에는 치가 널려 너무 치 때문에 골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여기 노목보다는 청풍 그쪽에 치가 더 맛있어요. 여기에는 그늘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흙이 검어요. 근데 그쪽에는 마사토예요. 양지 바르고. 그래서 그쪽 치계 훨씬 맛있어요. 있는데 캐기가 힘들어요. 돌이 많고 나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캐기가 힘들어요. 암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맨 밑에 내려간 거, 맨 밑에 내려간 몸에도 곱고 무 같아요. 그걸 암칡이라고 하고 위에 줄기에서부터 바로 내려가면서 있는 거는 딱딱해요. 수축으로 나눠져요. 암칡은 녹말이 많으니까 연해요. 뚝뚝 잘 부러져요. 수칡은 섬유질이 많아서 잘안 부러져요. 나무 같아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칡국수, 칡 만두죠, 뭐. 그리고 이제 칡정 같은 거 옛날에는 해드렸는데 지금은 저 녹말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귀한 손님 오시면 해드리고 안 해드려요. 뭐예요? 우리 엄마가 뭐 그때 당시에는 칡을 아버지가 캐다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넣어갖고 삼계탕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던 약병아리 그거 잡아가지고 제일 흔한 게 논두렁마뚜렁에서 캘수 있는 게 칡이거든요. 그냥 그래 칡뿌리 캐다가 그냥 넣고 삶아주신 거예요. 봄에서 여름 가는 이 시절에 기운이 제일 없다고 그때 좀 해주시더라고요. 왜 여름 이때냐? 밭에 가면 묵밭에 칡뿌리가 가는 게 많이 자라요. 그거 이제 엄마가 키울 수 있는 거는 그 뽑아내는 거 가는 칡 그거 갖다 해주셨어요. 그때는 칡뿌리가 크지 않으니까 그때 쓴맛은 없고 그냥 향긋한 맛이 난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육수를 먼저 한 2시간 동안 푹 끓여 놓으면은 약초가 많이 우러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넣고 바로 30분 하면은 약초에서 물이 다안 우러나요. 그래서 미리 약초를 우려내는 거예요. 음식은 정답이 없어요. 근데 렌틸콩을 제가 넣어서 죽을 써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넣어도 괜찮겠다 해갖고 넣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가피지, 고추지. 고기 먹고 느끼한데 그 상큼한 거 먹으면은 겉절이랑 그 장아찌의 짭조름한 맛 그게 좀 입을 감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가서 좀 가르쳐 줘도 뭐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또 거부하는 데도 있고 그래. 네, 동네에서 다 같이 철렵할 때다 나오죠, 뭐 다. 동네 분들 다몇 시까지 뭐 마을 냇가로 오세요 하면은 다 나오시는 거죠. 거기다 속 걸고 했고 이랬어요. 지금은 해놓고 오라래도 안 와요. 저는 조금 그 쌉싸름한 맛이 난다? 그거가 치계 맛이라고 봐요.

그냥 시골에서는 옛날에 편하게 했어요. 황기닭이라 그래고 뭐 황기백숙이라 그래고 이렇게 불렀어요. 주재료는 닭하고 황기하고 두 가지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이 황기를 많이 재배를 했어요. 저희 동네는 뭐 인삼을 구경도 못하는 동네라 인삼을 넣지 않고 그냥 황기가 흔하니 황기 넣고 집에 있는 재료 그냥 그대로 넣어서 했던 것 같아요. 부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때를 이으려고, 한 끼를 이으려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쌀 종류예요. 곡류 종류죠, 곡류. 근데 곡류가 그냥 맵쌀보다는 우리가 찹쌀을 넣어서 죽을 끓이니 맛있으니까 찹쌀이 들어갔고, 옛날에는 아픈 사람들이 차조를 가지고 조당수라고 끓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으면 여름에 훨씬 더 몸이 보호할 것이다 해가지고 넣어서 드셨던 것 같아요. 녹두를 넣으면 훨씬 더 닭의 비린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없어지고, 녹두를 넣어보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깐녹두가 없고, 옛날에는 이 녹두를 불려가지고 팥돌이라는 돌에다 놓고 갈았어요. 그 넓은 돌에 항상 또 동그란 돌이 하나가 거기 있었어요. 돌 위에다 이걸 놓고 돌로다가 막 문질러서 갈았어요. 닭이 좀 커야지 뼈에서 우러나오는 맛도 조금 깊은 맛이 있고요. 살도 쫄깃하고 맛있어요. 여름에 많이 해 먹죠. 온 식구들이 다 한번 여름에 뭐, 이렇게 저희가 보양식을 다른 걸로는 안해 먹었거든요. 집에 기르던 닭도 네, 이렇게 잡아서 그냥 한번 식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둘러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 황기닭 해 먹는 거는 그렇게 황기가 좋은 걸막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씻고 막 이러고 나면 이렇게 부서지고 뭐 이런 거 그냥 막 이렇게 널어서 말린 거 그런 거 그냥 똘똘 뭉쳐서 그냥 하나씩 넣고 그 먼저 손 밑에다가 아주 하나 뭉쳐서 이렇게 깔아 놓고 그 위에다가 닭 이런 넣고 이래가지고서는 불 떼서 그래서 삶았지. 우리 식구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는 우리 형제가 9남매에다가 네, 그전에 뭐 일꾼도 둘씩 있었고 막 식구가 뭐 엄청 많아서 뭐한 5마리 6마리 잡아서 이렇게 큰 저기 가마솥 같은 데 끓였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이렇게 건지가 지금 우리가 국물 먹듯이 건지가 많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국물이 흥건한 데다가 뭐 닭다리 하나 뭐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죽을 많이 해가지고 죽도 그 옆에다가 한 주걱씩 떠주고 그랬던 것 같아. 네. 그 옛날엔 상도 남자들이나 상에서 먹고, 예, 그냥 바닥에서 쭉 앉아서 먹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다 자리에 앉으셔서 다 드셔면 우리도 같이 먹었지. 그래도 안 오시면 참고 있었어야죠. 여름에 먹으니까 풋고추도 찍어 먹고, 애들은 또 풋고추 못 먹으니까 뭐 오이도 찍어 먹고, 네, 그런 거 그렇게 찍어 먹으면서, 예, 네, 먹었죠. 한기가 길게 땅 속에 깊이 있으니까 땅의 기운

나무를 여기 가득 담아가지고 있어서 땅의 기운 때문에 길을 돋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름에 땀 많이 나고 할때 먹었던 것 같고,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환기를 끓여놓고 환기물을 그냥 드시고, 그렇게 하거든요. 찹쌀 녹두는 먼저 씻어서 담궈놓고, 향기가 먼저 가마솥에서 설설설설 끓으면, 여기에다가 닭의 뱃속에다가 다 늙어 넣고, 닭의 다리를 요렇게 오므려서,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처음에 엎어놓지 않아요. 덕을 다 요렇게 놓는 거는 요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안에 찰밥이 잘 되라고. 그렇게 해서 쭉 놓고는 그냥 끓이죠. 끓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었겠다 싶으면 닭을 한번 이렇게 제껴서 놓고 한번 끓입니다. 옛날엔 다 이렇게 실로 묶었어요. 지금은 여기를 마디를 보고 한번 잘라서 요 사이를 끼우면 됩니다. 끓는데 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모든 맛이라든지 이게 바로 응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용출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린다 이럴 때는 찬물서부터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끓기만 하면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끓으면 은근한 불에서 은은히 끓여줘야지 여기에 맛이 그냥 그대로 우러나지. 너무 계속 끓으면 여기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환기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누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땔감도 되게 아껴 썼잖아요. 그래서 이 환기백숙을 해 먹는다 이러면 싹 씻어서 찬물에 먼저 이렇게 담궈서 저녁에 먹을 거면은 한 낮에쯤 이렇게 찬물에 담궈놔요. 담궈놔서 놓으면 이게 찬물에서 그냥 좀 우러났잖아요. 그러면 불을 켜고 불을 떼서 이게 끓어나면 바로 닭 위에다 얹어서 끓였어요. 눈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물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우러났고요. 이게 그리고 바짝 말랐던 게 불어서 훨씬 더 굵어졌죠. 그러면 녹두는 먼저 이렇게 씻어서 여기다 담글게요. 이렇게 담궈서 이건 녹두는 좀 불어야지 돼요. 차돕쌀하고 찹쌀은 같이 이렇게 씻어서 차돗살은 떠서 하면서 이렇게 건드려줘야지 가라앉지. 그러지 않으면 다 떠서서. 요것도 녹두만큼 오랫동안 불리진 않아도 살짝 불려야 돼요. 넣고, 옛날엔 이렇게 넣고, 이게 불어날 때까지 이렇게 그냥 담궈 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불 켜서. 이렇게 뚜껑 덮어서 끓여야지 잘 우러나요. 이렇게 뚜껑 다 덮어. 기름 덩어리는 자, 이렇게 해서 다 떼어내고요. 또 안에도 여기 뼈와 뼈 사이에 피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닭은 끓이면 닭 비린내가 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닭 비린내는 뼈 사이에 피 덩어리가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피 덩어리 이런 거를 깨끗이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고 이걸 흐르는 물에 잘다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이 꼬리도 이렇게 좀 잘라내고.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안 익어서 한 3분의 한2 정도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숟가락으로 먼저 자, 쌀 넣고, 이거 불린 녹두 넣고, 또쌀 넣고, 마늘도 뱃속에다 좀 넣고, 대추도 한두 개 넣고, 닭의 관절을 이렇게 보고는 이 칼을 가지고 끝으로 이렇게 잘라서

고향은 여기서 조금 떨어진 단양군 매포면 고향리 현대시멘트 있는데예요. 현대시멘트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 동네 못 살고 온 거예요. 제천으로. 부모님들은 농사하셨어요. 저희는 아주 대농이었어요. 상일꾼, 중일꾼, 애들일꾼 이렇게 일꾼이 몇씩 있어서 큰 농사를 하고 나서 환기 많이 해서 이렇게 둥그리를 크게 해놓고 그 환기 팔아서 테레비 사준다고 그러고 그러셨어요. 그전에 네, 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50 돼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다 보니 저를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 간판을 하나 걸으라고 이렇게 자그만하게 아주 초라한 간판을 향토음식개발연구원 걸고 부엌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제가 요리 학원을 하면서 네, 바쁘게 살았죠. 13년도에 명인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엄마가 음식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어려서 먹어봤던 음식 명 그대로, 네. 또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 하는 방법 이제 그대로 이거를 저희가 글로 꼭 남기고 싶어서 시적인 감각으로, 네. 조금 음식도 조금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올 연초에 조금 시도를 하다가 요즘 식어서 잠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초시장에서 구입하고요. 재료는 그냥 그대로고요. 닭은 집에서 기르던 닭하고 요즘 닭하고가 이제 조금 또 맛이 다를 거고요. 글쎄 끓이는 거겠죠. 너무 오래 끓여서 저게 푹 물러도 살이 맛이 없고요. 또 물 잡는 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는 막 물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식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도 맛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집에서 끓여보면 물을 너무 많이 잡아도 그렇고 그냥 적당히 잡아서 그래요. 저가 이제 음식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천에 환기백숙 해가지고 제천에 오면 꼭 환기백숙을 여와서 먹어볼 수 있는 환기백숙을 우리 개발하면 할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개인의 상품, 제 제품을 행정에서 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돼요. 이 개인이 자기 개인을 것 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요. 환기에 대한 효능, 이건 어떻게 먹으면 좋고, 어떻게 해서 좋고, 이런 거를 자꾸 홍보하면서 이게 자리를 잡도록 좀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 제일 커요. 제천 가면 다른 데서 먹어보는 환기백숙과는 다르다는 상품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환기백숙은 건강이 이게 제일 첫째에 꼽는 음식이라고 내볼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이 허약해졌을 때 먹는 환기백숙. 네, 그렇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첫째 사람의 건강하고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자, 그럼 다음 순서는요. 판소리 인간 문화재시고 대한민국 국악계 큰 별이신 신영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에는 정준호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때요, 이 도련과 춘향이 사랑가로 논의한 뒤 사랑

하면 촛불 내라. 나비 새꽃 찾아가니 꽃대기에 사실소. 그러면 죽어 될 것이 있다. 너는 죽어서 글자가 되되 따지다군 그름 안에 쳐 개인년 자 글자가 되고 나도 죽어 글자가 되되 하늘 전 하늘 곧 노리변양 지하비부 사나이남 기특기 알자 자 글자가 되어 개인여변에 똑같이 붙여서 저

0: total of 630 personnel took part in these three deployments of its missions, amounted to 999 days.
1: 활동을 하다가 정비를 위해서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1951년 11월쯤에 다시 2차로 부산항에 입항을 해서 활동을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working in the bank, Hong Dan-bi Youth Researcher.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4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식물학적인 그림은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식물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그릴 수 있는 데 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충분히 다 연구를 한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그림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저는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신혜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림을 잘 그리세요.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은 어른들은 제가 화가가 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미술 대회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식물이 좋은 거예요.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고요.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여러 시골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식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식물을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그 어린이 식물도감을 사주셨는데 맨 뒷장에 이 책을 쓰신 분의 사진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도 잘은 모르셨지만 식물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 꿈은 식물학자였습니다. 네. 이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야생식물을 연구하고 싶었어요. 한국에 이제 식물학과라고 하는 건 없어서 그걸 어디로 가야 될까 찾아가서 생물학과에서 식물분류학 실험실을 찾게 돼서 1학년 때부터 지도교수님 밑에서 채집도 하고 탐험도 하면서 이제

순서대로 잘 배워나갈 수 있었죠. 지도 교수님이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그려봐라, 식물학에서 중요하다 해서 그때부터 실험실에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전통적인 식물 형태학적인 논문들에서는 그림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식물을 발견했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 식물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랬을 때는 그 종에 대해서 보고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종이 정확히 무슨 종인지를 표현할 때 논문에는 글도 들어가고 사진도 있고 표본도 있고 그중에 이제 그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논문 규정이 있어요. 논문 규정에 어떤 사이즈로 그려야 되고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규정들이 많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식물과 가장 가까운 식물이 무엇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식물이 속하는 어떤 분류군의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좋게 표현하는 방법이 뭘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축적이 돼서 이런 형식으로 그리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사실 식물을 그린 역사는 인류의 뭐 동굴벽화부터 시작해서 과학적인 식물 그림을 얘기하자고 하면 우리가 식물의 분류학, 이명법 이런 학명을 만들고 했던 사람이 린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70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정확한 과학적인 식물 그림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이 만약에 일생이 굉장히 짧다, 어떤 잡초 종류여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맺는 것까지 굉장히 짧다 한다면 관찰하는 시간이 짧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 계절마다의 변화가 완전히 다르다 한다면 최소 1년을 보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채집하고 관찰해서 현미경으로 분해를 하면서 근데 그림을 그리게 되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제일 골치 아픈 건 그 식물에 대해 나와 있는 논문들을 다 읽고 어떤 걸 그려야 할지 그리고 그 표본들을 보고 아 이것의 평균 사이즈는 얼마고 그 특징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국 과학자 중에서 동남아 쪽에 가가지고 발견한 시서스 에렉타라고 하는 신종이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발견한 식물이었어요. 근데 그 식물을 그려달라고 갖다 주셨는데 저 또한 아무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놀라움이 많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꽃일 때 이제 쪼개 보면 그 안에 이미 조그만 애기 씨앗, 미씨라고 하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성숙했을 때 씨앗이 있죠. 대부분은 그것이 연결되어서 아 이것이 씨앗이 4개 있으면 나중에 4개일 거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꽃을 아무리 봐도 4개의 씨앗이 있는데 씨앗은 아무리 봐도 정확히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봤죠. 그분께 이거 왜 그런가. 그분도 모르죠. 신종이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관찰하다가 이 중간에 조그맣게 자란 열매를 보게 됐고 그걸 잘랐는데 이 정확하게 진화적으로 계산돼서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담을 수가 있었죠. 생물 분류학, 그러니까 이제 그 종들을 분류하고 신종을 보고하는 이 분야에서는 그림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식물뿐만이 아니라 곤충, 동물 다 필요한데요. 과학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모든 정보를 녹여서 그림에 넣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못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의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식물학자들의 그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곤충도 그린 적이 있고 동물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하나의 한 종입니다. 전 세계 40만 종의 식물이 있다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을 항상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물, 예를 들어서 뭐 민들레가 보면서 호모 사피엔스는 필요 없는 종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리고 각 종마다

지구에 태어난 다 그 소명이 있고 살아가는 그 생태적인 어떤 그 진화의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종과 안 중요한 종을 나누는 것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책을 세 권을 냈는데요. 첫 번째 책은 식물학자의 노트로 교양과학 책이에요. 내가 이 식물을 이해해서 이 식물의 그 진화와 생태와 형태를 대신 말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지. 식물학적인 내용을 좀 더 쉽게 그림과 함께 넣은 책이고요. 영국의 그 린네 학회는 생물학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학회 중에서 하나이고요. 우리가 아는 다윈이나 이런 유명한 그 생물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널도 출판을 하고 그랬던 학회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메달을 주는데요. 뭐 곤충도 있고 식물도 있고 여러 분야로 좀 큰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그 메달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질 스미스 상을 받았는데 그건 이제 식물 그림으로 식물학에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주는 메달이었고 감사하게도 그 상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에는 4천 종 정도 있고 전 세계에 40만 종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식물학자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은 많은 식물들이 있죠. 근데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제 인생에서 몇 점을 그릴 수 있을지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구가 덜 된 것부터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네. 미래의 식물이 어떻게 사용될지 어떻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그 식물들 중에 어떤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퇴치할 약이 있을 수도 있는 거와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식물학을 위해서 필수적인 분야이고 그리고 그 세계가 굉장히 깊고 넓은데 과학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되게 안타깝다. 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이어나갈까 고민이 많은 분야입니다. 이 식물로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지구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퍼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same career changes based on whether it's on your father.
1: Y 분은 누구예요? 언니예요?
2: 아, 우리 엄마예요.
1: 와, 알렉사, 엄마랑 정말 닮았어요.
2: 그렇죠. 제 동생이랑 언니는 아빠 닮았어요.

0: 혹시 올리쿱스 알렉서?
1: 아, 승관 러브 아론 맞아? 승관 러브 아론 맞아요?
0: 맞아.
1: 아, 반가워. 아니 반가워요.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고마워요.
0: 자, 그럼. 그럼 잘 가.
1: 네. 승관 러브 아르님도 잘 가요. 고마워요.

0: 띠로 싹을 틔어서 떡잎이 나오고 이렇게 조금 큰 다음에 방아다리 나오기 직전에 갖다가 심는 건데 저희들은 하우스이기 때문에 4월 15일 날 심었어요. 방아다리는 처음에 고추가 이렇게 올라오면 방아다리 이렇게 두 개, 방아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요. 나면은 여기에 맨 먼저 꽃이 피어서 여기에 고추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아다리 날때 여기까지 이제 처음에 시작이 돼서 그때 고추는 다 방아다리 고추는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방아다리 고추는 이렇게 못생겼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길쭉길쭉 잘 생기는 거예요. 애고추는 이제 이게 얘가 다 늙었을 때 위에 작은 고추 해가지고 그거는 볶아 먹기도 하지만 가을에 고추는 고추 부각 같은 거 만들어서 또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어요. 밀가루에 묻혀서.
1: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고추지 만두를 하려고 해요. 고추를 이용한 이 충청도 그 토속 음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추지 만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고추가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장으로 해서 먹으려고 하는

염장법을 갖다 사용을 해서 고추지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금물을 부셔서 소금물을 끓여서 완전히 식히고 식힌 다음에 버주시는 거예요. 얘가 떠오르니까 떠오르지 못하게 이제 누름을 하는데 지금은 현대는 이 비닐봉지가 너무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누름을 돌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위생팩에다가 물을 담아서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올려놔주면 얘가 골고루 눌러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했는데 요즘 현대에는 기구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 페트병을 이용한 그 고추 절임하는 방법이 너무 요즘 유용해요.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고추를 누름통에 넣듯이 가득 넣고 소금물을 똑같이 부어서 뚜껑을 덮어서 그냥 실온에 놔두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은 요 방법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첫째는 제일 메인으로 고추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겨울에 김장 해놨던 그 김치. 김치가 들어가고, 비지가 들어가고, 부수적으로 파마늘은 기본적으로 우리 음식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고추가 많이 먹으면 속이 약간 쓰린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들기름을 듬뿍 넣으셔서 만드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먹거리가 굉장히 귀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두부를 만들고 나면 비지를 다 어떻게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만들고 난그 비지 부산물을 만두에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비지를 사용하는 집은 잘못 봤고요. 저도 지금은 두부를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돼지고기를 안 썼어요. 근데 이제 명절이나 집안에 큰일 있을 때는 동네에서 돼지를 잡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을 넣었던 것을 이제 지금 현 시대에는 이제 돼지고기를 넣어서 만들게 된 거죠. 밀가루를 넣을 때 소금물을 풀어서 간을 해주고 밀가루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참기름을 약간 넣고 반죽을 하고 있어요. 불에다 밀가루를 넣고 그 다음에는 물에 소금을 넣어주겠습니다. 소금을 넣어서 이 소금을 완전히 녹여주세요. 이렇게 소금물을 부은 다음에 여기에 참기름을 이제 고추를 곱게 다져서 넣는다고 해요. 요즘 말로 다져서 넣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추를 진 이겨서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씨까지 다 넣는 거예요.

만두는 반달처럼 접어서 동그랗게 피를 만든 다음에 속을 넣으면 반 접으면 반달처럼 되겠죠? 반달처럼 되면 그 주변에 이제 반달처럼 된 것을 이상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접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여기 양쪽 귀를 맨 나중에 접었을 거예요. 왜냐면 만두 속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빼기 위함이에요. 만두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쪘을 때 만두가 터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두를 만들 때 양쪽 귀를 맨 나중에 닫아요. 물이 팔팔 끓어서 김이 한빡 올랐을 때 그때 요 만두를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이 끓기 전에 올려놓으면 만두 피가 밀가루잖아요. 밀가루가 이 안에서 미지근한 데서부터 이게 김이 올라오니까 밀가루가 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양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끓었을 때 그때 올리는 게 만두 모양도 지키면서 맛도 보장이 되는 거죠. 이 뚜껑을 덮을 때 그냥 이렇게 덮으면 여기 수증기가 서려져서 만두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면보자기로 이렇게 싸겠습니다.

센 불로 끝까지 20분 동안 쪄주면 되겠습니다. 불을 끄고 여기에 찬물을 살짝 끼얹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으면 이 반죽이 딱 응축되면서 쫀득한 맛, 그리고 꺼내기도 쉽고 일거양득을 얻는 거죠. 저는 들기름이라고 생각해요. 들기름을 넣으면서 이 재료도 자기만의 색깔은 다 내지 않지만 들기름과 이 짓고추가 그 독특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만두하고 다른 것이 짓고추와 들기름.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동치미와 이 만두를 같이 먹으면 한끼 식사도 되지만 간식으로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만두를 만들 때마다 친정 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어머니가 음식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그 음식을 제가 다못 받은 게 지금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음식을 할 때마다 친정 엄마 생각이 너무 사무치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만두를 빚을 때마다 친정 엄마 얘기를 하죠. 이게 음식이라기보다는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잊지 않기 위해서 더 만들어 먹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음식이 약이다. 이 얘기를 듣고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거기서 키워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병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저도 이게 음식이 정말 상당히 중요하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 음식에 정말 깊이 이제 빠지게 됐죠. 그렇게 빠지면서 보다 보니까 그냥 어떤 음식이 맛있다가 아니라 정말 본연의 재료 맛을 어느 것이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점을 두고 저도 이렇게 음식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여기 이 충북이 고추 주산지예요. 그러면서 이 고추가 아마 식탁에 고추가 없는 날이 없을 거예요. 소금에 염장을 한 것을 고추지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간장에도 담그죠. 또이 소금에 삭힌 고추를 된장 속에도 넣었어요. 동치미 담을 때그 고추지가 꼭 들어가죠. 지 담은 것을 건져서 잘라서 양념해서 무쳐서도 밥상에 올리거든요. 농한기가 되면 을의 어머니가 그 고추 삭혀놓은 게 노랗게 익을 때쯤 되면 만두를 해주셨어요. 만두를 해주시고 또 명절 때는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해서 이웃하고 나눔도 하고 또 오는 동기관들하고도 나눔하고 고추지 만두를 했을 때 고추 항아리가 쑥 내려가는 거야. 그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고추지 누가 포간 것처럼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자주 만들어서 먹는 편이에요. 지금도 이제 만두 만드는 날은 이제 동생들이 다 모이지요. 고추를 다지면, 언니 이거 고추지 만두 할 거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거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고추지 만두의 그 맛은 정말 우리 토속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 끝내 남아서 정말 후대에도, 옛날 선조들이 이런 음식을 해 먹었구나 하고 본인들도 해 먹을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뜨거 많이 나오는 줄 세우카는 거라 이게 요알 있잖아요 알 요게 토하라 요게 새벽이라 요게 줄무늬가 틀리죠 요 덩어리에 줄이 있잖아 새우에 대한 이거 접하다 보니까 이제 뭐 찌개도 해 먹고 뭐자뭐 볶아 먹는 거 그거 알아서 이제 맛있으니까 이제 볶아 먹는 거지

0: 새맹이는 주로 우리나라 담수의 하천이나 호수 이런 데 어디나 원래 살고 있었고요. 전국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논에도 새우가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수확하다가도 새우를 잡아서 밥으로 해먹고 이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비료도 많이 쓰고 살충제도 쓰고 이러면서 농두렁에 있는 새우들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논두렁에서 잡는 새우라고 해서 뭐 두렁새우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새뱅이 자체가 크기가 작다 보니까 주로 살고 있는 것이 좀 수풀이 우거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새우가 하는 역할이 생태계의 분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서 있는 썩은 식물이라든지 썩은 유기물, 사체 같은 거를 다 먹어서 분해하게 되고요. 미세조류라든지 수초, 이런 이두 가지 식물 계열의 생물을 밸런스를 맞춰줘서 수생태계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수서곤충이나 뭐 새, 많은 뭐 물고기, 이런 많은 포식자의 아주 좋은 먹이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태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여기는 새벽이찌개라 크기도 하고, 뭐, 지역마다 틀리더라고. 새우찌개라 크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 민물새우에 옛날에는 많이 났어요. 예, 대칭댐에도 나오고, 저수지 같은 데서 나왔었어. 근데 요즘은 사람들 그런 걸안 잡아먹대. 그때는 뭐도 나가서 놀이삼아 나가갖고 잡아오고 끓이달라고 그래서 하더만 요새는 그런 사람들 없더라고. 나뭇가지를 이어갖고, 당근하면 딸려온다더라고. 그리고 통발에다가 뭐 된장 좀 넣어갖고 그러면 또 끌려오고 그런다더라고. 흔할 때 지금은 오염이 돼갖고 별로 이렇게 흔하지 않아지. 경남 함안. 함안에서 와요. 우체국 택배로 오면 살아있어요. 싹 씻어갖고 이제 내가 썰맞이 딱딱 냉동을 해야지. 금방 죽어, 이거. 성질이 급해서. 소굴에다가 달아야 돼. 이렇게 조리를 갖고 딱 건지지. 그래도 깨끗해야 뭐. 해가 안 나오니까.

무를 일단 난 삐지잖아. 옛날식으로. 옛날 엄마식. 그러면 왜 찌개 맛있잖아. 깍두기 며치 썰면 맛이 없어, 무가. 다시마 넣고, 무 넣고, 파야. 파 넣고. 그렇게 파 끓이면 자 불을 많이 줄이 놓지요. 소금이 제일 깔끔하냐. 물 붓고, 물부터 끓이면서 무 넣고, 파 넣고, 자이 야채를 넣고, 이부터 좀 물렁하게 끓여야지. 익게. 그 다음 새우 넣고, 수제비 또 넣고, 수제비 몇개 들어가야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잖아. 야채 넣고, 맨 마지막에 많이 올라가지. 마늘하고 익어놓고. 끓여갖고, 그냥 은근히 졸여가면서 먹어야 맛있지. 예, 같아. 가을에는. 그걸 깻잎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또, 뭐야, 쑥갓. 쑥갓 쌀때 쑥갓 쓰고, 그때 볕에 봐서 대체를 하는 거지. 무조건 꼭 그거 여라 하는 게 규정이 없잖아요. 시원하면 맛있더라고. 깔끔해, 시원해, 국물이. 시원하더라고.

조금 넣게. 무가 좀 딱딱하고, 이건 좀 연하니까. 또 이러면 얄팍해서 또 빨리 간도 되고, 이게 더 맛있어. 떠먹기가 더 맛있더라고. 우리 엄마가 옛날에 전부 다 삐지니까 엄마 하던 식으로 보고 배우고 하는 거지, 뭐.

너무 술에 마시면 또 뻑뻑해서 국물이 안 깔끔해요. 적당히 해야지. 이제. 예, 줄여야지. 근데 수제면 익으면 돼. 무가 좀더 익으면 더 맛있지. 아직 덜 익었으니까.

0: 되게 이제 신장이 쓰는 거야. 따가따가따가.
1: 경남, 창녕남지. 신랑은 진해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현장에 있어갖고 잠깐 왔다 가자 했는데 못 가고 그냥 머물게 됐지.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시작했는데 그냥 주위에서 그냥 이거 하자. 옆에 이제 가깝게 지내는 내 친구 비슷하게 하자. 그냥 할 줄도 모르는데 저것들 좀 도와주고 이래갖고 그냥 먹고 살라고 한 거지 뭐. 48년 됐네. 나는 이와갖고. 처음 먹어봤어요. 있는데 그거는 국물에 짜장짜장 물을 많이 넣고 물을 빨갛게 물컹물컹하게 해서 물렁하게 짜장짜장하게 해서 먹었어요. 일찍이를 안 먹어봤어요. 시골 사람들이 뭘 잡아오잖아. 뭐 또랑에서 잡아와서 해줘라. 미꾸라지도 와서 해달라. 뭐 그러면 그냥 솜씨 없어. 제가 해달라는 데를 다 해줘봤지 뭐. 놀러 갔다 오다가 또랑이 잡아오면 이것저것 다 해달라 그래. 해달라는 대로 그냥 끓여주다 보니까 걸러서 걸러서 이제 요거 뭐 걸러진 거지. 손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했어. 시킨 대로 해서 내가 육거리장이죠. 처음 그 거래 했어요. 했는데 우연찮게 가다가 그 사람이 이어 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같은 고향이니까 직거래를 하게 된 거지. 충청도 사람들은 생선이 바다가 없으니까 이걸 찌개라고 생각하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고기라고. 외지요. 동네 사람보다. 신탄, 청주 다 이런 손님이에요. 옛날 사람들 많이 먹지. 옛날에 무봤던 사람들 많이 먹지. 젊은이들도 안 무반 사람 찾고 볼 이제 칼국수 수제비를 많이 먹지. 자기 입에 맞으니까 먹는 거지. 맛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돼지 육식보다도 이걸 좋아하니까 먹는 게 집집마다 다 있지. 나두 발로 걸어다니면 할게요. 내가 그간 허락할 때까지는 할게요. 일은 하고 싶어요. 일은 모르면 모른 대로 살아. 알면 내가 힘들어. 무조건 일은 배우지 말아야 돼.

사람 사리의 원형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 여전히 섬이라고 합니다. 섬의 가치, 섬이 숨기고 있는, 그리고 섬 사람들도 보지 못했던, 그냥 지나쳤던 그런 가치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0: 자, 그럼 다음 순서는요. 판소리 인간 문화재시고 대한민국 국악계 큰 별이신 신영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에는 정준호 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때요. 이도령과 춘향이 사랑가로 논의한 뒤 사랑

팔로 하면 촛불 내라. 나비 새꽃 찾아가니 꽃대기에 사실소. 그러면 죽어 될 것이 있다. 너는 죽어서 글자가 되되 따지다군 그름 안에 쳐 개인년 자 글자가 되고 나도 죽어 글자가 되되 하늘 천 하늘 곳 일변양 지아비부 사나이 남 기특기 알자 자 글자가 아는데요 개인여변에 똑같이 붙여서 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0: We've returned to our dialogue about the periodic table. What question is our next guest prepared to ask?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1: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 네.
1: 원소의 기본 단위인 원자에는 총 세 가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 네.
1: 이 중에 전자가 주기율표의 규칙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네.
1: 그럼 이 전자가 주기율표의 족과 주기와 정확히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2: 아, 네. 말씀하신 대로 원자는 이제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걸 매길 때는 양성자가 몇 개 있느냐를 세가지고 결정을 하죠.
1: 네.
2: 그리고 이 주기율표를 배치를 함에 있어서 그 원자 번호가 일단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1: 네.
2: 그래서 걔네들을 커지는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배치를 하는 게 1번 규칙이 될 거고요.
1: 네.
2: 더 중요한 것은 근데 얘들을 세로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를 네. 할 때 이제 전자의 수가 중요해지게 될 텐데요. 전자들이 그냥 다 랜덤하게 원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층을 이루어서 있다라는 것이 현재 화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원자의 구조입니다. 그랬을 네. 때 그 층을 이루는 애들 중에 가장 바깥층에 있는 전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킬 때는 그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의 수를 세가지고 걔들을 가지고 이 세로줄에다가 애들을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수는 뭐 기본적으로는 전자 수가 많아질수록 오른쪽으로 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순서를 결정을 해주고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들의 수를 가지고서 얘네들을 요 족별로 정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Now let's bring in a chemistry major student.
3: 저희 과의 포즈인데 벤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2: 아시죠? 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가져온 질문 중에 일단 첫 번째는 주기성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 네, 주기성이라는 것은 이제 원자들의 어떤 성질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잘 드러내는 이제 표가 이 주기율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발생을 하느냐라고 할 때 지금 질문하신 주기성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흔히 화학자들이 이해하기로는 전자들이 층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있고 그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있고 또 그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있고 마치 양파 같은 구조.

0: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는데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이 원자의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의 개수가 같아지는 원자들마다 비슷한 성질을 띠게 되는 거기에서 이제 주기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장 왼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저기를 우리가 1족이라고 하는데요. 1족의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다 하나씩 있는 그런 원소들이고요. 그 옆에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2족의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두 개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오른쪽으로 와보면 가장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는 보라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17족의 경우에는 7개의 전자가 가장 바깥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주기적으로 그 성질이 반복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1: 감사합니다. 그 주기성이 깨질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0: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모든 과학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 주기율표에 담겨져 있는 이 주기 법칙 자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화학자들이 밝혀놓은 그 지식의 총 집대성이고 지금 알고 있는 게 그건 아예 틀렸어. 너희들이 아예 모르는 소리를 했어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너머에 무언가 우리가 몰랐던 더 깊은 원리가 있었다는 것을 미래 과학자들이 밝혀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죠.
2: Let's continue our conversation about the periodic table, but this time in another country.
3: 올 때 그 아무래도 실수 같은 거 너무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은 좀 있긴 있었는데 그냥 아예 내가 아는 대로 그냥 즐기도록 하고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나 뭐 그런 식 뭐 기록도 한번 남겨보고 싶고 뭐 그런 생각도 가끔 있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오면서 아 오늘 그거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 딱 지우는 날이구나 하고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2: What questions will our guests have? Some of the guests major in the natural sciences.
4: Hello.
5: Hello.
4: I'm Patrick. I'm a biology student. Why has the periodic table become such a powerful tool of chemistry, such an iconic tool?
5: Simply, it's a great tool, not only for the chemist, but they are also great tool for other scientists, such as physicists. Biologists, engineers, and material scientists, and so on. So it's been recognized by other disciplines.
4: Yeah. I have another question. In the age of AI, do you think the 19th century periodic table is still useful?
5: Yes, even though we are living in like really developed era with great technologies, and you can easily find information digital, accessibility is really high, but still having the periodic table near us and memorizing them even allow us to ha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structure of the elements and their properties. So having those fundamental understanding can directly lead to application of these properties in real-world application, such as energy applications, environmental applications, and catalysis, and so on. So it allows us to think about those areas without looking through, online and things like that. Even asking ChatGPT, even you can get that.
2: Even though students around the world might not know the complex laws of chemistry, they are drilled on the periodic table in chemistry class, and memorizing it can be easier through a song.
6: For the elements song, I sang the harmony part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를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몇몇 개의 경우로 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규칙을 찾거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많은 경우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아 이게 몇 개의 패턴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의 핵심은 컴퓨테이셔널 띵킹이에요. 마치 이제 지도 만드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어떤 곳을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그다음에 길이를 측정하고 산이 있으면 어떻게 뭐 물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표기하는 규칙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걸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칙을 만들고 옮기는데 그런 시스템을 인간이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와 디자이너의 관계, 아티스트와의 관계 사실 되게 재밌는데 그 디자이너가 직접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작은 했지만 규칙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생성되는 과정에서는 디자인의 손이 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므로 해서 결과물이 우연적인 효과 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딱 아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을 만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관계가 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처음 했을 때는 이제 학부 때 했었어요. 요즘에는 좀 사라졌는데 올플래시 웹사이트라고 해서 플래시라는 툴을 이용해서 전체 화면을 쓰는 굉장히 영화 같은 웹사이트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액션 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플래시에서 영상이랑 모션을 만들고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개인 작업에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정보 시각화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게 어떤 결과로 가는 것을 다 안 상태에서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지고 또 방향도 바뀔 수도 있고 인포메이션 그래픽을 보면은 딱 어떤 규칙으로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인 시각 그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매핑이 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근데 이제 그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실제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적절한 지점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 모든 것을 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해야 돼. 라는 그렇게 본인을 가둘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서 코드로 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리고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고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요만큼은 내가 자동화를 할 수 있지만 이 이상은 컴퓨테이셔널 미디엄을 사용하는 게 그래서 멈춰야 되는 거죠. 사실 여기 그 코드에서 크리에이티브 미디엄 프로에서 98%는 코드로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원래는 조금 더 하려고 했어요. 프로젝트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저자들이 이제 이 컨텐츠를 마무리하는 시간, 저희가 디자인하는 시간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어떤 순간인가 이거를 다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으로 하긴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결과물도 더 좋지 않겠구나. 그런 판단이 들었어. 요거에 재미있었던 점은 처음부터 인간 디자이너와 협업을 하려는 것을 전제하고 작업을 한 거예요. 보통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책을 만들면 사람이 그걸 수정을 못해요. 근데 이거는 인디자인 스크립트를 썼거든요. 그래서 인디자인으로 결과물이 나오니까 같이 협업했던 디자이너분은 되게 좋아했죠. 세부적인 부분만 이제 약간만 만지면 책이 되니까, 네. 약간 그런 점이 좀 유니크하다고 봅니다. 이런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생기면서 시스템에 인풋이 되는 데이터도 사실 온라인에 점점 많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나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 아니면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컨텐츠를 어떻게 소비했는지 볼까? 아니면 내 주변의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소비했는지 볼까? 할때 이렇게 딱 데이터를 다 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주어진 데이터를 잘 시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어떤 데이터들의 레이어들을 이렇게 결합해갖고 어떤 새로운 맥락과 메시지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졌죠.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은 그런 실험과 시도를 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이제 절차적인 문해력, 그러니까 procedural literacy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야지 그런 규칙과 어떤 구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오디오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가끔은 코드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 개발을 했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거든요. 특히 이런 수학 공식을 썼을 때 어느 정도는 알지만 완벽하게 조율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알고리즘에 맞춰서 딱 맞추려고 했으나 맞지 않았던 경우가 있는데 결과물은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패턴이 나왔던 경우는 되게 많아요. 특히 수식이 들어갔을 때 이 변수를 넣었는데 되게 괜찮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도 작업을 하냐면요, 도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키를 움직이는 도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패턴을 머릿속으로 다 미리 볼 수가 없으니까 시뮬레이션을 하는 도구를 아예 만들어서 어떤 상태가 적절한 상태인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프로세스에 넣는 거죠. 근데 모든 작업에서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런 게 필요할 때.

컴퓨테이션 디자인이고 물론 수업에서 프로그래밍을 사용한 작업을 하지만 수업 시간에 코딩을 하나도 안 가르쳐요. 대신 어디서 공부할 수 있는지 뭐 1주차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주차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그거를 해온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그 레벨의 예제를 같이 해요. 거의 워크숍처럼 퀴즈를 내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신만의 드로잉 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약간 이런 식의 문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거든요. 학생들이 빨리 배운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번 학기, 그 다음에 작년 가을 한 학기 동안 배웠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

정도로 되게 많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즐거웠어요. 기존에는 인터랙션, 커뮤니케이션, 오브젝트 이렇게 세 개의 전공이 있어요. 지금은 요 세 개가 거의 독립적으로 가요. 같은 과에 있지만 그거에 이제 접점을 좀 찾으려고 그래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논의할 때는 이걸 세 개를 A, B, C라고 했을 때 이걸 평균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점으로 가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결합이 아니라 융합이라는 텀이 더 맞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선거라. 선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툰발키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해! 바꿔! 해!
1: 택견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검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입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한국.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0: 진짜 이제는 겨울이 가고 정말 네. 따뜻한 봄이 이렇게 왔습니다.
1: 어떻게 며칠 새 이렇게 꽃이 피죠? 정말 네. 신기해요.
0: 봄바람이 날리면
1: 빛나는 벚꽃잎이 꽃이라고 하면 이 생명력의 상징이자 기쁨과 환희의 매개체 아니겠어요? 예술가 치고 꽃 안 그린 사람 있을까요? 가장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 미술 배울 때 그리는 게 꽃정물 하잖아요.
0: 아, 그렇네요.
1: 예. 고전적인 네덜란드 황금시대 그 화가들은 어두운 배경에 선명하게 꽃을 아.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했다고 그러면 네.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에 의해서 변하는 형태, 색채, 좀 더 감각적이고 감성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세세한 형태에 집착하지 네. 않고 아, 좀 더 자유롭게.
0: 자유롭게.
1: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네. 광장동에서 클림트 봤잖아요.
0: 네, 네, 네.
1: 클림트도 해바라기를 그렸어요. 약간 아. 의인화해서 상징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꽃 그림 하면은 고흐의 해바라기를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0: 네.
1: 그 해바라기 외에도 고흐의 붓꽃 시리즈도 있어요.
0: 아.

0: 서울의 랜드마크잖아요. 네. 잠실에 있는 L타워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타워가 혹시 네. 몇 미터인지 알고 계신가요?
1: 아, 나 그거 생각 못 해봤네요.
0: 모르시잖아요.
1: 어, 왜 이렇게 턱이 나와요?
0: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어,
1: 너무 우쭐한데?
0: 그냥 맞춰보세요. 몇 미터 모르시죠?
1: 180m? 아니,
0: 무슨 180m라고요? 이게 555m입니다. 엄청나죠?
1: 어, 높네요, 엄청.
0: 딱 봐도 지금 안 보여요. 꼭대기가 안 보여요, 밑에서 보면은.

0: 여기 타워 잔디 광장 앞에 네. 이렇게 또 멋진 조형물이 있는데 참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1: 이 작품은 하우메 플렌자의 파스빌리티즈라는 작품이에요.
0: 어? 한국 작가가 한 게 아니에요?
1: 네. 스페인인 출신의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공미술 작가예요. 아. 근데 주로 라틴어, 알파벳, 아. 힌두어, 히브리어와 숫자를 조합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한글로 작업을 했어요.
0: 오, 대박이다.
1: 보통 이게 작품을 할 때 우리가 들으면 기분 좋은 단어 뭐 사랑, 평화, 사람, 벚, 하늘, 구름, 달별 뭐 이렇게 뭔가 보편적 가치와 환경과 자연에 대한 얘기, 지향하는 목표, 꿈 그런 걸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무튼 이런 단어와 숫자들과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뭐 상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0: 맞아요. 저 이런 작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가가지고 한글도 알리고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우리 문화도 알리고.
0: 그러니까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잠깐만요. 네. 이 가능성 아~ 뒤로 뭔가 노란
1: 뭔가
0: 좀 느낌이
1: 또 모였어.
0: 저것도 제 촉에는 예술 작품 같거든요.
1: 네.
0: 맞나요?
1: 맞아요.
0: 그쵸?
1: 또 가자.
0: 네네. 또 보러 가시죠.
1: 네,
0: 아, 저기도 있네, 예술 작품이.
1: 네.
0: 가시죠, 가시죠.

0: 교수님.
1: 네.
0: 근데 이 작품은 보니까 네. 약간 느낌이 네. 조명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1: 그렇죠. 네. 김주현 작가의 라이트 포레스트라는 작업이에요. 지금은 이게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작품을 만드셨대요. 피보나치 수열은 인간이 가장 이상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황금 비율을 만들어낸 그런 의미의 이제 수열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식물의 가지수, 꽃잎수, 뭐 해바라기의 씨앗수, A4 용지도 그 비율에 따라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을 피보나치 수열에 대입을 해가지고 만드셨다고 해요.
0: 뭐라고요?
1: 피보나치.
0: 네, 피보나치.
1: 피보나치 수열.
0: 저는 피곤합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가 예술작품도 있으니까 진짜 저희 프로그램에 딱 맞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맞아요. 네.

0: 백화점 안에도 이렇게 갤러리가 있어가지고 무료로 개방도 있어서 너무 좋네요.
1: 너무 좋죠. 네. 이게 일상용품과 함께 있으면 예술적 그 괴리감도 좀 덜하고 그리고 쇼핑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예술적 안목도 올라가고 트렌드도 파악하고 네. 긍정적인 면이 많죠.
0: 도예 작품 그러면 네. 제가 봤던 도예 작품들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막 이만한 거 막 그냥 다 어디 쓸 수 없는 거 평소에는. 근데 네. 이거는 보니까 집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1: 네.
0: 몇 개는 판매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사갖고 싶거든요. 그럼 요거는 조금 저렴할 것 같으니까 요거는 보자. 아 이거는 말고요. 저는 아 왜냐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예 이거는 말고. 야, 이 접시 이거는 저희 집에 있는 국그릇이랑 비슷. 아. 아. 아, 네. 아. 아 아니네요. 네 가격은 전혀 안 비슷한. 잘 봤습니다. 네.
1: 보통 이렇게 공예 작품 하면은 예술품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잖아요.
0: 그쵸.
1: 근데 많은 도예 작가들이 요즘은 이 도예의 확장성. 예술적 가능성 그런 걸 많이 탐구하고 실험하면서 이렇게 제품으로도 만들어내요. 아... 네.

0: 백화점에 와가지고 이런 네. 멋진 도예 작품들을 또 무료로 네.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희가 쇼핑만 할 게 아니라 네. 좀 예술혼도 업시키고 네.

0: 어떤 이 작품인데 네. 작품만 봐도 네. 되게 신진 청춘 예술가 네. 어떤 그 패기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1: 팍팍 와요.
0: 네. 팍팍 와요. 문예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네. 신춘 문예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등단하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미술 작가님들 어떻게 뭐 등단하는 그런 루트가 따로 있을까요?
1: 미술계에서는 뭐 대한민국 미술대전이 있고요. 아. 그리고 뭐 그냥 전시회나 SNS에서 올려서 유명세를 얻어서 유명 브랜드와 콜라보하는 작가들도 아. 많이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네. 연예인들이랑 비슷하네요.
1: 그렇죠.
0: 예전에는 무슨 뭐 공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1: 요즘 굳이 네.
0: 그렇네요. 아. 그럼 작가님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1: 네.
0: 네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벚꽃이랑 네. 어울리게 네. 굉장히 젊은 작가님이
1: 그러게 말이에요.
0: 방문해 주셨습니다.
1: 네.
0: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저는 이번에 실험공간 호수에서 봄내음이라는 전시에 참여하게 된 허희영 작가입니다. 역시 봄내음 풍기게 그림도 꽃그림으로.
0: 아, 네. 네. 봄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 어떤 작품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저희에게 친근한 자연물인 꽃을 이용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존재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내용의 그림.
0: 반짝이도 있고 하는 게 원래 그렇게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지. 근데 봤을 때는 그렇게 화려하다는 느낌보다는 수수한 느낌이 들거든요.
1: 반짝이는 그런 게 다양한 방향에서 다채롭게 빛을 내잖아요. 그런 네, 네. 게 공간감을 의도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그 공간감에 빠져서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 아름다움, 이런 삶의 아름다움을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 같아요.
2: 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동양화로 석사를 하셨어요. 근데 작품은 별로 동양화 느낌이 안 났거든요.
1: 맞아요.
2: 동양화 재료를 썼는데 아니게 표현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재료를 쓰셨나요?
1: 동양화 전공인데 네. 제가 재료는 동양화 재료인 한지를 사용하고요. 그 위에 혼합 재료, 서양화 재료, 동양화 재료, 뭐 라카도 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2: 재료를 다 혼합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은은하게 그 한지의 느낌이 배어 나오면서 잘색이 발산돼가지고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0: 그리고 아까 근데 작품을 보니까 그 밑에 놓여진 작품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거는 좀 어떤 건가요?
1: 그거는 지금 전시하고 있는 평면 작품을 입체로 끌어내서 이제 아름다운 섬의 형태로 표현한 작품이에요. 재해석한 작품.
0: 혼자 만드신 건가요?
1: 그거는 제 이제 플로리스트 호에라는 분이 제 친동생이에요.
2: 결합이 됐나 했더니 네.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2: 자매가 꽃을 좋아하시나 봐요. 꽃 그리고 플로리스트 하시고.
1: 그래서 좀 공유되는 것도 많고 해서 제가 먼저 제안을 했고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2: 좋네요. 작가님은 원래부터 그 주제가 꽃을 주제로 계속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1: 저는 자연물에 좀 매력을 많이 느껴서 자연물에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바닷속에 있는 식물도 그렇고 그냥 식물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0: 지금 청년 작가님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좀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청년 작가이기 때문에 작품이 쉽게 구매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 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창출하는 게 굉장히 고민이긴 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창출하고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2: 맞아요. 많은 작가들이

0: 이게 젊었을 때는 작업을 해가지고 수익 구조를 이루는 게 아니라 다른 일들을 하면서 작업을 병행해요. 자기가 좋아서 다른 일을 하면서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는 거죠.
1: 그럼 어떤 거 하실 때 가장 즐거우신지, 뭐 예를 들어 뭐 그림을 그리실 때, 아니면 구상할 때, 아니면 전시를 막 할 때, 어떨 때가 가장 즐거우세요?
2: 저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정말 행복해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은 집중력 있게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0: 맞아요. 요즘 작품은 결과도 결과지만 그 이루어지는 과정도 작품의 일부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1: 작가님께서는 본인의 작품을 볼 때 어떤 면을 더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고 이 면은 꼭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2: 작품에서 항상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민들레 씨인데요. 그 민들레 씨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어디든 잘 날아가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태도가 저의 그림을 더 의미 있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민들레와 네네네. 함께 같이 이렇게 즐겨주시고 네네네. 뭔가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벚꽃이랑 네. 너무 잘 어울리는
0: 공간과 그림이에요.
1: 네. 공간이었고 네.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작품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념이니까 또 다 사진 찍고 있잖아요. 저희 다 사진 한번 찍으시죠. 근데 가까이 붙으셔가지고 하나 둘 셋.

작품을 쓸 때 주제와 흐름을 어떻게 결정하냐고 질문을 주셨네요. 대부분은 평소에 제가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주제들과 제가 충동을 느끼게 한 어떤 소재가 만날 때가 되게 많고 그 두 가지가 잘 만나게 되면 소설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야기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동화도 그렇고 뭐 만화도 그렇고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꾼적인 면모가 있는 게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글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팁이 있는지도 물어봐 주셨네요. 일단 자기만이 쓸 수 있는 문장이 뭔지를 고민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쓰고 싶은 것을 우선으로 쓴다라는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작품 속 인물을 실제로 만난다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그 주인공은 누구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이 소설에서 난시 할머니는 브루니에라는 프랑스 할아버지와 연애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브루니 할아버지랑 어떤 연애를 하셨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런 이야기를 작가인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완성 상태로 잊히거나 잃어버린 작품이 있냐고도 질문을 주셨어요. 소설 초고를 쓰다 보면 제대로 제가 계획했던 것처럼 이야기가 풀리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들은 미완으로 남게 되는데요. 별로 재활용 가능성이 없어서 그래도 아까워서 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캐릭터의 뒷얘기나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숨겨진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제한된 지면 탓에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이 친해하고 친해하는 애는 세 명의 할머니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두 할머니의 사연은 거의 다뤄져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을 언젠가는 다른 연작의 형태로 적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제가 쓴 많은 문장 중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한 문장이 있는지 그것이 독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으면 하는지 물어봐 주신 독자님이 있으시네요. 제가 최근에 쓴 장편 소설 눈부신 안부라는 작품 속에서 다정한 마음이 몇 번이고 우리를 구원할 테니까 라는 문장이 있어요. 다정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인물들을 그림으로써 독자님들에게 어떤 울림을 드리고 싶었고 이 문장이 그렇게 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외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이방인의 의식을 그려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생각하는지 그걸 통해서 독자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싶은지 물어보셨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내가 정주민이고 주류이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이방인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고도 싶습니다. 외국어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만약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쓰게 된다면 어떤 주제와 제목을 선택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에 등장하는 작품을 이미 몇 편 썼는데요. 한국계 외국인 입양인이 등장하는 소설이에요. 한국의 그 사촌이 같이 며칠 동안 서울을 여행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번역가로서의 경험이 저의 글에 영향을 미쳤는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른 언어의 문장을 한국어로 바꾸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문장을 쓰는 것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 작품이 외국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리고 번역본이 원작과 같은 본질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번역자분들은 언제나 최대한 가장 가까이 저자가 쓴 그 본질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번역본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믿고 있어요. 작품이 외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경험이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여름의 빌라랑 참담한 빛이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일본어로 번역해 주신 역자님께서 어떤 표현들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해주셨어요. 제가 소설을 쓰면서 퇴고를 아주 많이 하고 문장을 정확하게 쓴다고 최대한 썼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번역을 해보다 보니까 뭉뚱그리고 넘어간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장을 쓸 때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겠다, 더 정확하게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어봐 주셨어요.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글이 너무 써지지 않으면 일단 소설을 쓰는 걸 좀 멈추고 일상을 좀 즐기고 소설이 아닌 다른 글들을 조금 쓴다든지 번역을 해나가면서 극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가 지망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작가가 되는 방법은 그저 쓰는 것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슷한 말을 들려주고 싶어요. 두려워할 시간에 차라리 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채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독자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의 번역된 소설들 또는 한국어로 된 소설들도 관심 있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한국 문학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 쓰는 백소린이었습니다.

0: Hiroshima Reiko's popular fantasy series. Director Park Bong-seop added Korean elements to bring this fantasy world to the silver screen. Proven talents Lam Iran and once child actor Ire played rivals to build on-screen drama.
1: 손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실 해모는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불행으로 바뀌는 법입니다.
2: 어서 와.
3: 여기는 화양당이야.
1: 과자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주인 마음이니까요.
4: 누가 이기는지 제대로 열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행운의 기회는 공평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행운은 존재하지요.
0: Let's enter the world of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The setting for the story is
5: 누구나 한 번쯤 반드시 가질 수 있는 행운의 동전 그리고 행운의 동전을 가진 손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기한 과자를 판다는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이라고요.
1: 전천당 주인 홍재라고 합니다.
0: Today's special customer is 창희. Colorful treats await the young customer.
6: 완전 이쁘다.
1: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행운의 손님. 저는 전천당 주인 홍재라고 합니다. 손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6: 의사 선생님. 창희는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0: Looking for a doctor in a candy store? But there's nothing you can't find at 전천당.
1: 저는 닥터 꿀잼 세트입니다.
6: 언니, 여기요.
1: 오늘의 행운의 동전이 맞습니다, 손님.
0: She comes home and puts on the gown and glasses, and wonderful things begin to happen.
6: 전기 때문에 엄마 머리가 아픈 걸 거야.
0: She sees smoke above her sick mom's head.
7: 두통에 노란색 꿀잼이지.
0: Huh? Who's that?
6: 아, 깜짝이야.
0: Someone appears.
6: 네?
7: 노란색 꿀잼을 물에 타서 얼른 환자에게 먹이라고 빨리 낫게 해줘야지.
0: And teaches her the 네? cure. Her mother takes the medicine, and the headaches that have long plagued her. Disappear.
8: 와, 너무 신기하네. 고마워, 우리 딸.
0: After that day, 창희 treats illnesses and makes her sweet wish come true.
6: 좋아질 거야.
0: That impacts 전천당 too. A happy kitty is born.
1: 동전 주인이 전천당 과자를 먹고 행복해졌네요.
9: 맞아요, 홍자 씨.
0: However,
10: 어? 홍자 씨 저기
1: 이런 이런 이쪽에선 불행벌레가 태어났네요.
0: When someone misuses magic treats, a gloomy bug can also be born. And there are those that collect such unhappinesses.
8: 녀석은 어떤 과자가 되려나?
0: One such person is Yumi, owner of 화양당, 전천당's rival. Meanwhile, this is a music institute where fierce competition to enter exclusive program is underway. Do-kyung has been winning every competition she enters, and Yoo-ri seized with jealousy. One day, after failing her evaluation, she's stressed out.
2: 거기 뭐라도 있어? 야, 어디 가?
0: The next day,
2: 이럴 수가.
0: Magical things do not just happen to Yoo-ri.
2: 마법 과자가 진짜 효과가 있어. 어, 뭐가?
0: Do-kyung suddenly forgets all her music and panics. And the result is that
2: 동경이가 빵 터졌네. 유리가 1등.
0: Yoo-ri takes first place like she has longed to do. That night, the 전천당 cat Maru appears before a discouraged Do-kyung.
2: 고양이네. 너 애교가 많구나.
0: It bids her to come closer and shows her to the shop. What wish will Do-kyung make?
1: 전천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손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2: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마음이 깨끗해지는 물건이에요.
0: She had been struggling with feelings.
2: 유리가 네 자리 뺏은 거야?
8: 피아노 좀 친다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줄 아나 보지?
0: Of jealousy and hatred for her friend.
1: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떻겠습니까? 무지개차입니다.
3: 오직 해.

0: 저...
1: As soon as she takes a squeak, she feels her heart grow lighter. Her bitterness toward Yuri disappears.
0: 와, 이거 굉장히
2: 예쁘다.
1: Just when the friendship is about to be revived, Yomi appears.
3: 내가 한 경고를 벌써 잊은 거야?
0: 1등이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반칙해도 상관없다. 그런 마음이라길래 마카롱을 줬더니 전천당에 저런 볼품없는 것에 시선을 빼앗겨?
1: Yuri had eaten a magical trick from Hwangdang.
0: 다른 애들의 재능을 뺏어와서 내게 주는 거지. 친구 재능을 뺐는데 괜찮겠냐고. 근데 전 상관없다면서 열심히 먹어치웠다니까?
1: It had stolen Dogyeong's talent and boosted Yuri's skills. Yomi expresses rage at Yuri's change of heart.
0: 이런, 이런!
1: Just then, Hongjang, owner of Jeonchondang, enters the scene. Someone who makes wishes come true versus someone to spurs greed. What happens when they go head to head? A story about greed and the choices we make. It is the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Jeonchondang.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director says he wanted to make a film that he could watch with his daughter.
4: 책을 원래 알고 있었고 초등학교 딸이 있는데 그동안 연출했던 작품들이 좀 센 작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번엔 좀 전혀 다른 작품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었고 초등학생이 딸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있으면 어떨까 제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1: He says that he spent time thinking about infusing the work with Korean flavor.
4: 홍자의 헤어, 의상 다 그냥 우리 모두 조선시대에 나오는 여성분들 같이 바꿀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전천당을 아는 친구들한테 배신감을 주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본질적인 것들은 그래도 지켜가면서 한국적으로 만들어보자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비녀라든지 조끼라든지 세트에 들어가는 소품들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한국적인 것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1: Actress Lam Iran played 홍자. She was visually and otherwise very fitting in the role.
5: 애니메이션에서 홍자의 모습과 괴리감이 있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내가 그런 아우라를 뽐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흰 머리를 올리는 순간 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외형적인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풍기는 이미지나 연기적으로 그걸 좀 아우를 수 있으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하나의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1: Yomi, the owner of Hwangdang, she's the antagonist who spurs jealousy and greed.
6: 미의 미워할 수 없는 매력들을 좀 많이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귀여운 인물로 그려져서 이 인물이 좀 더 악동 같으면서도 서늘하다. 이 인물만 나오면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그런 자극점을 담아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1: A K-Fantasy Magical World. It is the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Jeonchondang. K-Story zooms in on this character of The Mysterious Candy Store, Jeonchondang.
7: 마음이 고운 손님에게는 훨씬 복된 행운이 찾아오는 법이죠.
1: Jeonchondang's owner who sells treats that make wishes come true, Hongja, who quietly looks on as her customers choose. Lam Iran, known for impeccable acting, took on this role. Critics say she did it again. Her acting helped make this fantasy feel more believable.
4: 포근하고 친근하고 그리고 약간 코믹적인 부분 이런 모습들이 첨가가 됐으면은 했었거든요.
1: She says she worked hard to look right for the role, and it wasn't easy.
5: 3kg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꽤 나가는 무게여서 12시간 이상 하다 보면 무리가 오긴 하더라고요. 벗었다가 다시 쓰기는 더 힘드니까 쉴 때도 최대한 안 흐트러지게 조각상처럼 쉬고 밥을 먹을 때도 조신하게 먹게 되고.
1: Follow her as she plays the guide into this magical world. Welcome to 전천당. Welcome to K-Fantasy. It is the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0: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자, 맞춰보세요.
1: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2: 요새 유명한 신치.
1: 이거 갯벌바지락이에요.
3: 예, 갯벌바지락이에요.
4: 뚱뚱하고 맛있어요.
1: 시원해요.
5: I can feel the heat cold.
6: 이렇게.
7: A touch of macaulay.
0: Fat juicy clam. Perfect. Here we have danjin.
8: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Welcome, buongiorno, 안녕하세요. Today we are in Danjin. So welcome to Danjin. Danjin is a very special place. It's between the sea and the land, and that means we have fresh, beautiful seafood from the sea and beautiful, delicious seasonal products from the land. So let's start from here. This is a place that I love. This is a seafood market. More fresh than this, you cannot find it.
1: Wow.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2: 요새 유명한 신치.
1: 지금 제철이죠?
2: 네, 제철이에요.
1: 우리 이따